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us via Boinan Radio waiting for you there.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say hi, come in, drop a thought, you know,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If you missed the live show, not to worry, because we will meet you again with our rerun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It is a Monday morning. I think pretty much, you know, wherever you are, it is raining, I believe. Maybe not down in south, but up here, yes. 주말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So over the weekend, I read an article about different mindsets that can be good for our mental health. I think mental health is such an important thing in our lives, right? 정말 이런데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게 살까? I think happiness is all in your head sometimes, right? Because you know, even all these things happening outside of your head, right? But if you can't control what's going on in your head, right? You know, it's really hard to live a happy life. 그래서 참 mental health에 항상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중 하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귀가 솔깃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취미 하나쯤은 그냥 취미로 남겨두기였습니다. So one piece of advice that really caught my attention was keep at least one hobby as just a hobby. 뭐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취미? 그럼 취미가 취미지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취미 생활을 통해 일단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Don't try to make money from your, you know, activity that you call hobby. 또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록하지도 말고. Don't keep track of how much you've are improving. 또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 하니까요. 굳이 컨텐츠로 만들지 말고. Don't feel like you need to turn it into a video content. 잘 못해도 괜찮고 그냥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것 하나쯤은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You know, don't worry if you're not particularly good at it, right? You just do it because you enjoy doing it. And that's all that matters. Just simply, just the one, having one thing that you really enjoy doing. That is the point of this advice. Just one thing that you really enjoy without all this consideration.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이 찔리기도 하고 또 약간의 자기 부인 모드로 들어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So reading that made me feel a little called out. And at the same time, I immediately went into a self-denial mode, kind of. 저 역시 제가 이제 취미이자 여가 생활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Because when I think about my hobbies, There are things that I consider my hobbies or leisure activities, but I realize I don't always treat them that way. 아니면 취미 역시 이 끊임없는 자기 비판적인 자세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케바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I want to improve, you know, too, right? I set goals, I criticize myself, and sometimes I probably take them a little too seriously. But then again, maybe tha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Some people really enjoy challenging themselves and seeing themselves get better. That sense of progress might actually be part of the pleasure. So maybe it really is just a case by case and different for everyone.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취미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진정한 취미처럼 정말 즐기는 그 취미생활 그 자체가 있으신가요?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Is there a hobby that you take so seriously that it sometimes stresses you out? Or do you have something that you can truly enjoy just for the sake of doing it?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플한 합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말에 OTT 드라마 보는 게나 합이다. Then there's nothing more to talk and think about. 그러면 그냥 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를 잘 보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Maybe I guess there are people when they watch a drama, I'm just giving you an example. 드라마를 봤는데 you feel like you have to write a review about it. 뭔가 영화를 봤는데 you feel like you need to write out your feedbacks on the movie.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본 다음에 나는 후기를 써야겠다, 리뷰를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보는 게이 하비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It becomes sort of like a work that you feel pressured about.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보면 그냥 난 영화만 보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약간 파인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at again. 취미가 너무 진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취미다운 취미가 있으신지. So is there a hobby you take so seriously that really stress you out? Or do you call something, do you have something that you truly call just a true hobby? 그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것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는 날이니까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 아버지 아들 기타리스트 듀오죠. 버키 피자렐리 앤존 피자렐리가 연주하는 Come Rain or Come Shin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Bucky Pizzarelli and John Pizzarelli, father and son guitar duo, Come Rain or Shine. Apparently it was part of the movie Las Vegas를 떠나며 그 영화 사운드트랙의 일부였다고 또 합니다. Good. So rainy day today, and you know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We're talking about our hobbies, not just any hobbies, but the hobbies that we may have taken too seriously.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취미는 그냥 취미를 즐겨라는 혹시 조언을 받으신 적 있나요? Have you ever received an advice from a close one, like you know, just why don't you just enjoy it as a hobby? You know, don't. Lose sleep over it. If you do, maybe that's not your hobby. That's just another work or another project for you where you have to set goals and you have to really pressure yourself to achieve i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도 그런 게 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I think you know that you know music is I don't really consider it a hobby, but it is like a hobby activity for me because, you know, I feel so good. I feel so relieved. I really de-escalate in terms of you know, pressure or stress when I play guitar. 뭔가 이렇게 집에 가서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relieve 되고. But I guess the pressuring part is that, you know, if I have to perform somewhere, let's say if I have to sing, you know, on air on this program,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Then that's when I really stress myself about it, because I want to do it really well. Of course, 뭐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뭐 굉장히 못 미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연주나 이 노래 어떤 그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요.

And it becomes a work. 진짜. 그러면은 더 이상 합의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I feel like, sometimes I feel like, you know, singing something on air, on this show. 뭔가 프로그램 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So, music is kind of like, I don't know, two-faced, you know, monster for me, I think.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최유리입니다. 답장.

That was a 최유리 답장, a little jazz, huh? From 최유리님. Sounds good, don't you think? 그죠? 그래서 또 재즈한 곡 두 곡 연속으로 들려드렸는데, I think it really goes well. So 취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취미 생활. 그게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어떤 결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체크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 준비했습니다. So is there any hobby that you take too seriously maybe that you should maybe I don't know, take a little load off your expectation and the pressure.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2부 또 웨더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Rule featuring Jake Meadows, Say.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That was a Kim Yeon-woo. So sweet이었습니다. It is so sweet to listen to this song. 베네님 감사드립니다. I say keep on walking, okay? That's good for you. Even if you feel like doing it sometimes, you know, you have to kind of really train yourself and put your mind to it, I think. 뽀글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같습니다. For me, it's books. 지난 휴가에도 500쪽 분량의 책을 to-do 리스트에 두고 영화를 보거나 놀고 있을 때에도 그 책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요. 결국 휴가 하루 남기고 다 읽었고요. So even on my last vacation, I had a 500-page book on my

또 재미있으셨으니까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안 읽히는 책이면 500페이지를 며칠 안에 읽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That's, you know, for me at least, right? I guess, you know, there's just an aspect of a hobby that's not always pleasant. Sometimes, you know, no pain, no gain kind of you know, mentality is required. 너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없나 봅니다. Even hobbies, there's no such thing as, you know, always easy, always pleasant. 뭔가 이렇게 좀 고통을 주는 어떤 이 요소들이 같이 항상 공존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신청해 주신 곡은 또 어울리는 곡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Magnetic Fields의 곡인데 원래 많은 분들이 불렀었죠. The Book of Love, Peter Gabriel도 불렀고 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부른 곡들인데 원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The Magnetic Fields의 The Book of Love 듣고 오겠습니다.

Magnetic Fields, The Book of Love, very different from other renditions. 원곡이 주는 그런 특별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Yes, I introduced this version on one of the music boutique segment a long time ago. 보글림, who sent sent in a message about the reading 500 pages books before the vacation ends. The title of the book, Paul Auster's song, 뉴욕 3부작, 뉴욕 트릴로지, right? 그렇군요. 폴 오스터의 책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500페이지. 그래서 생각나는 곡이, 이 답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네요. 이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Empire State of Mind, Jay-Z, Alicia Keys.

0: 헬로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We'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the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You want to watch us in action? You can just search for TBS E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visual radio stream.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you've got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at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of course, we want to hear from you as well. Find 101.2, 101.3 on Kakao Open Chatting Channel and look for 1011-1013 Open Chatting Room. You can also text us at the #1013. The text messages cost 51. We got plenty ahead still. We can keep the conversation going. And then in part 4, Music Boutique is waiting for you. So stay right here. The second half of 1012, 1013 starts now. So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hobbies that's been really stressing us out. As long as, you know, here is my take on it. As long as it doesn't really suffocate us to the point of being really mentally draining. 뭔가 합의 하려고 그러는데 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짜 우울해지고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은 a bit of pressure, right? A bit of setting goals and a bit of challenge could be good, actually. That's why I said it's a case by case, you know, depending on what kind of person you are. Are you a goal-driven kind of person? If you are such a person, right, anything that you do, hobbies, work, or anything, you love setting goals and you love achieving it.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본인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큐모닝입니다. 저는 중국어 배우는 게 취미인데요. 한때 너무 빠져 있어서 결국 충동적으로 온라인 학위 과정까지 신청을 했어요. 와... Okay. Now that is taking it far. 7582님 learns, enjoy learning Chinese. I was so into it that I even enrolled in an online degree program in Chinese. 벌써 세 번째 학기라고. 제가 중드 보거나 중국 드라마 보거나 중국어 책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시험을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매 시험 시즌이 올 때마다 매 시험 시즌이 올 때마다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 is the key sentence right there. 왜 사서 고생을 하나? There are just people who have to do it. 그냥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I think 7582님 is fits into the category of person, I think. So 7582님 says, I love watching Chinese videos and reading Chinese texts, but, you know, taking an exam is another matter, right? So every exam season, I regret enrolling in the program, asking myself, what did I, why did I do this to myself, right? 결국에는 또 학위를 따시고 결국에는 또 굉장히 큰 만족을 하시고 또 다른 도전을 찾으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I think 7582님, you probably successfully complete this degree, I'm sure. And then you will look for, seek for the next challenge right away. I think I envision that kind of person in you, 7582님.

새 학기 시작이니까 또 공부, 쿵푸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또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어떤 신청곡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쿵푸 파이팅이라는 곡이죠. 칼 더글라스.

That was a kung fu fighting. 치로팔님께서 공부 시작하니까 공부 시작해야 되니까 공부 쿵푸 그러니까 공푸 파이팅 그렇게 들리네요. 와, didn't really notice that.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한번 좀 소개 더 해드릴 텐데요. I just checked out the CCTV for outside view, right? And it is raining quite a bit here in the 상암 area. 아무래도 여기 창문이 없으니까 밖에 어떤 날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So I want to be in the mood of, you know, what the current weather is like right now. 지금의 어떤 그 날씨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So I checked it out and it is raining. So, okay. So rainy mood, that is. here's one from 3998님. 3998님께서 문자로 주셨는데요. For me, it's probably reading web novels and books. I tend to read more carefully because I am aware that unconscious plagiarism can happen. It's definitely a hobby, but since I'm also learning to write, I can't help but think about what I'm reading, even if I'm not actually analyzing it. 그렇군요. 글쓰기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른 글들을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표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 신경 쓰기도 합니다. I think for 3998님, reading web novels and books, since you are a aspiring writer, 그죠? 이책 쓰기, 글쓰기를 이제 해보시려는 그런 단계이잖아요, 그죠? I guess we can safely call reading web novels and books not your hobby. I think you have entered the training stage. 어떻게 보면 이 취미를 넘어서 약간의 수련의 단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That means, you know, it's just not your hobby anymore. I know you would enjoy reading those, right? But back of your mind, it is sort of tied to, you know, how we can improve your writing, how you can be benefited from reading it. And in back of your mind, you also worry about plagiarism. So many things going on your mind when you're reading those novels and books. 그렇지만 애석하지만은 약간의 그런 취미 단계는 아니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but I'm sure that you have fun doing it as well. 뭐 이런 게 좋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다른 취미를 찾으세요. 다른 취미를 찾으시고 이거는 글쓰기에 이제 몰두하시고 just focus on your, you know, learning writing and training your writing, but instead just find something else for your hobby. 제가 뭐라고 이런 또 조언을 드리나 싶습니다. 3101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처음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남편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래방 가끔씩 가야겠는데라 싶더라고요. 내일이면 어느새 9월이 되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기타도 좋아하는 노래도 꼭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못해도 배짱이처럼 즐겁게 해보려고요. So after going to 노래방 over the weekend, and the husband took 3101님 a video footage, a video of her singing, and then she thought, ah, I'm pretty good actually. So I'm thinking of maybe, you know, keep honing my skills, you know, of playing guitar and you know, singing. You know, not that I have to be good at it, but as long as I enjoy doing it, I think that is the exactly the right mindset for having a really nice hobby. 맞아요. 못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 돼. 내가 즐기면 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I think that is the key for it. 신청곡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같이 들어보면서 또 여러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종신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고속도로 로맨스.

couple of tracks,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and 윤신의 공부합시다 였습니다. 공부합시다 was requested from 3998님 who talked about, you know, reading web novels and, you know, and it has become sort of a thing that she wants to be really professional in. So reading web novels isn't such a hobby anymore. It's more like a training and studying for her. 399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죠. 공부합시다. Released in back in 1999. 99년에 발표된 곡인데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I'm thinking of going hiking with the red clothing and with the, I guess, red tops and jeans. 빨간 윗도리에 청바지를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 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So white sneakers and just a white hat and thinking of going to beach. 상당히 재밌네요.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One more message before we head into part 4 with Music Boutique prepared for today. 오늘 또 Music Boutique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위스덤님께서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데 공이 가만히 멈춰있는 골프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자꾸 커집니다. So I'm not athletic at all. I thought, well, at least in golf, the ball isn't moving. Which is true, right? Maybe I can handle that. But the reality has been one frustration after another. It really stresses out a lot, but somehow it only makes me want to get better. 그렇군요. 반면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연주가 참 즐거워요.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곡을 치고 화음을 넣어서 노래 부르다 보면 그 자체로 완벽한 힐링이 됩니다. Piano, on the other hand, is a pure joy. Playing songs I love with my child, adding harmonies and singing together is the perfect kind of therapy all on its own. 그렇군요. So you have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kind of hobbies. One that really pushes you to be the best you can be at it. And on the other hand, there's something like piano that you know that you're good at, right? You know that you don't need to practice more. You know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getting better at. Which you enjoy. 그죠? 두 개 이제 합이 역시 두 개 다 충분히 이제 즐기고 계신데 약간의 그 합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healthy, you know, combination to have. I think as long as you don't torture yourself, you know, trying to be a professional golfer. 뭔가 이렇게 나 이렇게 골프가 안 되지. 근데 they say golf is one of the most humbling sports. 골프야말로 가장 험블링한 스포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할수록 와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I've never been in golf, so I can't really say that, you know, from my experience. But that's what I hear about golf. Everything in moderation, as long as you have that, right? I think it would be a healthy habit to have both. I think.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신청해 주신 거 듣고 와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isdom 님의 신청곡 정재영 씨의 곡인데요. 오솔길.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에 뮤직 부티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 me start with a song that I heard some time ago. 그 최근에 들었던 발견한 곡인데, 와, 이 연주는 누가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So it's a so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band named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 멤버를 갖고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it's very collaborative. What I mean by collaborative is it involves different people, not same people all the time, but different people sometimes, whenever necessary or whenever needed. 근데 이제 고정 멤버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drummer Chris Dave and the guitar and vocal Marcus King. 이제 Chris Dave 이 분 같은 경우는 he is a renowned session drummer. He drummed for D'Angelo, Robert Glasper, and Adele. So you can kind of see he has the credentials as a session drummer. 네, 굉장히 독특한 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드러머이고요. Marcus King is known as Grammy-nominated Americana artist, 뭐 blues, soul, southern rock, Americana 그 장르 기반의 기타리스트, singer입니다. 베이시스트는 여러분이 계신데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Mono Neon이라는 베이시스트 있는데 he is known as the bassist for Prince. Prince 이제 session bassist로도 이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So Atomic Habits. The fixed member isn't so important, but more like, you know, who is here for this jam, kind of. 이번 공연에는 누가 모였는지가 좀 더 이렇게 이 밴드를 정의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좀 너무 이 쿨하다, 너무 그루비한데 it sounds just so free.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음악, 이 음악에서 오늘 영감을 얻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This is Atomic Habits. It's a live version,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The song is called Inglewood Motel.

So you're listening to Atomic Habits 듣고 계시죠? Inglewood Motel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그러니까 이 곡은 I think you have to listen to it via live version. 이 곡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왔는지 I'm not sure. 근데 because what makes this track really outstanding is you can kind of notice how the musicians interact with each other. 연주자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이 인터플레이라고 하죠. I think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vibe, you will love this track. 베이스나 드럼의 그루브도 너무 좋고요. 그죠? Very minimal sounding too. But sounds so groovy, don't you think? 그래서 Atomic Habits, Inglewood Motel 이들의 또 작업 방식이나 어떤 이 활동 방식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는데 Next Band also kind of have that kind of

Sherry Golding's Cornish Hen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on bass. Wisdom님께서 이 건반 소리도 좋아해요. Yeah, that is the sound of a Hammond organ played by Larry Golding, the leader of the project, the Scary Goldings. 예전에 I believe we did a special on organs on the segment before. Hammond organ, 이 얘기했었죠. Hammond organ was sort of a 경량화된, 개량된 약간 그 대중음악을 위한 organ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sort of a streamlined version of pipe organ for church, which is quite heavy and really hard to install. But Hammond organ is, you know, relatively portable and smaller to carry around.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어할 때 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So, these two bands that we just listened to, Scary Goldings and Atomic Habits, I think what I love about those two bands is they have the nature of a jam band. Jam band, jam music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jam band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장르라기보다는 그 공연, 라이브에서 음악을 뭔가 만들어가는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You know, the nature of jamming is doing it on the spot.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면은 뭐 원래 3, 4분이었던 곡이 12분, 막 20분까지 가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그거를 jamming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So, I guess a jam band, jam music is very much improvisational because, you know, it is up to the members on stage to take it to wherever they want.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곡을 해도 다른 연주가 나오고요. You can't really even time their running time. 얼마나 긴 연주가 될지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e interaction on stage between the members are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이 잼밴드의 문화가 상당히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잼밴드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의 곡을 한 밴드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I picked one of the representative jam band, Fish라는 밴드인데요.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Fish Free.

Yes, Fish Free라는 곡이었습니다. One of the most awesome jam band. So if you listen to this song, Fish Free, their live version, 이게 지금 이제 곡이 3분 48초였거든요. If you listen to their live version, it's like usually 8 or 10 minutes long.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That's the beauty of jamming, right? Jamming. 뭔가 리허설 스페이스에서 뭔가 같이 jam을 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So, I guess the grandfather of jam band is, you know, Grateful Dead. 사실 Grateful Dead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Fish의 이제 형님 격이기도 하죠. 사실 Grateful Dead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you know, the legacy and John Mayer도 이 Grateful Dead 지금 이제 생존하는 멤버들과 투어를 하기도 했잖아요. So that is, you know, why I have huge respect for John Mayer. He knows where this spirit came from. 그래서 Grateful Dead의 이 곡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진짜 10분, 15분이 되는 곡이군요. Uncle John's Band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 today's show.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Grateful Dead, Uncle John's Band.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稍后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友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送上这首 Drew 带来的《初愿》。

0: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1: 智慧首尔，首尔儿童发育支援中心篇。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Hello， 听众们，我是端端。
1: 今天节目当中来为大家邀请到是川艺金曲奖的策展人王艺晟老师以及吴伟伟导演。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2: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1: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있습니다.
1: 에이.

on the road.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요. At least I'm happy about it.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Okay, so who are checking in right now at this moment? Let's find out all together. Ben's bro is the number one Chilcheck morning groove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lways listening from Europe. And of course, our young age morning groover, 상민님. Happy Life Morning Group. 아침부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시고 계세요. 반가, 반가, 반가워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이번 주는 엄청 바쁜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서머피디님, 집들이는 잘 다녀오셨나요? 세련되게 사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오, 세련되긴요. 제 인별그램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소셜 네트워크 SNS에는요. 세련된 모습만 포장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건데 전혀 세련되지 않고요. Yes, I actually visited my friend's house. It was kind of like a housewarming party because she recently got married. So she finally invited me over. And normally, if you get invited to a newly married couple's house, you would expect the husband too, right? But she was there by herself. So I was like, where is your husband? And it turned out that she kicked him out just to invite me. 그래서 남편은 제가 오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쫓아내버리고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다고 둘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데? 했더니 뭐 어디 약속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혼자 PC방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녁 어떻게 먹어? 아 혼자 뭐 샤브샤브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Is this normal?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신혼집들이 하면 남편도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 친구가 지하철역으로 저를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So we ran into the husband because I guess he was returning home because my friend texted him.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ut anyways, it was fun. Nice lovely house indeed. 그래서 주말에 친구 집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신 거죠? 우리 삼행시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We have some unread messages for this acrostic poem about TBS. 제가 미션을 막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탁 따라드신 마음 삼행시 보내주세요 제발! 이래서 막 쫄랐잖아요 제가. I was kind of like begging you guys for that poem. 그래서 뒤늦게 좀 이렇게 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 안 드리기는 아까워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So let me introduce this one from 3629 Morning Groover. T, TV보다 라디오. 오, B, 브롯 방송 중에 최고의 방송 TBS 주파수로. S, stop, 멈춰서 TBS EFM 101.3 최고 최고. 정말 명 캠페인 같은 삼행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TV보다 라디오. 요즘에 TV 뭔가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채널 돌려서 보는 맛. 좀 잊혀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But then at least when you're driving, you have an option to listen to the radio. And among so many channels, of course, 101.3. It's so easy to remember too. 너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맨날 101.3, 101.3, sharp 101.3 이런 식으로 썸머가 하루 종일 외쳐대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TBS EFM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Morning Groovers, since we are live in the studio, I will try to introduce as many messages that I can. So,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anything that you want to brag about,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send them in, everyone. 보내세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그냥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 are tuning in on our visi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just a secon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A stands for Morning Groove, a question and answer. How simple was that? Very, very direct indeed. So that means I'll be asking you guys a question, and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answer to my question at the same time,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i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괜히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worry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nothing at the end of the day?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a little bit of a hypochondriac, so I tend to worry about my health conditions quite often. So if I feel that something's wrong or something's a little off with my body condition, I would run over to the doctor. I would set up the doctor's appointment. And if I set up the appointment, while I'm waiting for that appointment, like my head would just start to spin and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different thoughts about my health conditions. 그래서 뭔가 약간의 그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는 걱정을 너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원을 예약을 다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병원 검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진 받기 직전까지 계속 걱정을 합니다. 나 어떻게 뭐,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벌써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 걱정한 일 중에서 그 대단하게 뭐 일어난 일이 뭐 없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별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So all of my worries, thankfully, I guess,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So yeah,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저는 좀 걱정 무세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주로 하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했는데 별일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Maybe it could be about your, I don't know, job interview result, or it could be something about your big event in your family member. 아니면 뭐 어디 뭐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했는데, 아니면 뭐 어디 회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Florence the Machine, Shake It Out.

0: the last day of August,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now here'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he rain has grown much heavier overnight. Through this morning, very heavy rain of 20 to 50 millimeters per hour is expected, mainly across southern Gyeonggi, southern Gangwon, Chungcheong, and Honam. In particular, parts of the western coast of Chungnam could exceed extreme rainfall exceeding 80 millimeters per hour. Heavy rain advisories are currently in effect, mainly across Chungnam, and the affected areas are expected to expand. In terms of total rainfall, Chungcheong could receive more than 200 millimeters in the hardest hit areas. Southern Gyeonggi, southern Gangwon, and Jeonbuk may see more than 120 millimeters, while other regions could receive around 40 to 80 millimeters. With this much rain, there is a serious risk of landslides and flooding, so please stay alert and avoid low-lying or flood-prone areas whenever possible. Meanwhile, the central region is getting some relief from the heat thanks to the rain and cooler air. However, heat and tropical nights alerts remain in effect across the southern region. This afternoon, temperatures will stay below 30 degrees Celsius across the central region, reaching around 26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5 degrees Celsius in Chungcheong. Farther south, it will remain hot with highs of 32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Daegu, and 34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7 degrees Celsius. And that was your weather update. Stay safe in the heavy rain today. More Morning Groovers are saying hello, like Dr. Paper and Subby Morning Groover and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hello. Good morning to you all.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Your morning is going to be extra fabulous today just because you're tuned in, okay? Because I said so.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괜히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And we have an immediate response, of course, from our 얼짱님. 얼짱님께서 또 즉각 답을 해주셨네요. 평소 걱정은 잘 안 하지만 이상하게 비행기 이륙할 때랑 운전하면서 높은 다리 지나갈 때 걱정해요.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등등 쓸데없는 상상과 걱정을 합니다.
1: So I usually don't really worry too much, but strangely enough, I get anxious when a plane takes off or when I'm driving over a high bridge. I start having all these useless imaginations and worries like, what if it collapses? I totally get you. I imagine about this all the time, seriously. So whenever I ride an airplane, whenever I'm on the plane, I would be like, okay, please, I'll try to live kindly as possible.
2: 제발 착하게 살게요. 부처님, 하느님 막 이러면서 비행기 이륙할 때 주로 그런 어떤 셀프 기도 같은 거를 하기는 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무탈하게 여행을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기도를 합니다.
1: But sometimes if I'm extremely tired, I would just doze off immediately. Before even take off.
2: 어떨 때는 이륙하기 전부터 그냥 확 잠들어 버릴 때가 있기는 한데 깨어 있으면 굳이 그 깨어 있는 에너지를 그런 데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제발 안전하게 여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다리 보면은 진짜 조금 저는 상상보다는 약간 무서울 때가 있긴 해요. 운전할 때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부산에 무슨 대교였더라? 거기는 실제로 초보 운전자들은 막 우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바다 위에 있는 다리인데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 그 영상을 2층 버스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1: It looks almost like a roller coaster. So if I have to be driving over there, like I would also be like 얼짱님, like praying so that nothing can happen. But obviously, nothing will happen, right?
2: 뭐 사실은 어떤 인류 그런 기술에 대한 약간 그 불신을 이렇게 자꾸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예. 뭔가 탄탄하게 잘 만들었겠죠.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은 정말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걱정 종종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은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looks like somebody needs some extra energy so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This is 싸이 예술이야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And I'm back here, Morning Groovers.

To read your messages, 우리 Happy Morning Groover 7881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 오늘도 출첵 Happy입니다. 일찍 나섰는데도 너무 밀리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So it looks like you are surviving from that traffic this morning. I also hope you drive safely this morning. 그렇죠. 한 주에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는 항상 좀 정체가 극심하기 마련이죠. And the weather is actually not really supporting the situation. So everybody just try to be careful out there.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조심히 운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Okay, so today's question. Let's go back to it.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ying about to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연 받고 있습니다.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I ain't worried that much because too much worries leads to pessimism and poor health. Oh, indeed, right? We always make an effort. We always try. But sometimes we just can't help ourselves when we face a certain situation.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ose specific situations, okay? But definitely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mental health, right? You know, your thoughts can take you anywhere. Like if you, once you start putting those negative things in your mind, yeah, it could just go anywhere to a very, very extent situation. So it's really not healthy to do that, but we're just basic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experience, okay? 저 가끔 이런 걱정도 하는데, 막 몇 번 제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막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나온 거랑 정수기 물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저희 집 정수기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동안 가끔 그걸 틀어놓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바다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나 정수기 제대로 껐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 뭔가 오늘 질문이랑 엄청 이렇게 뭔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네요. Yeah, I do have a lot of useless thoughts in my mind, worrying about those things that are completely unnecessary to be worried about. What else is there? 근데 의외로 또 뭔가 아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또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So all of my worries has to do with safety issues or, I don't know, my health conditions and so on. 네, 뭐, 근데 업무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뭐 발표 이런 거 앞두고.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발표 나중에 지나면 다 잘 하시는데 하기 직전까지 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이렇게 견뎌내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nyways,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So let me know.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걱정 같은 걸 진짜 전혀 하시는 걸 제가 근 5년, 10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해서 아, 막 팀장님 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솔루션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시지 같이 어머 그래 어떡하니 너 정말 걱정이다 약간 이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멘탈 되게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랄까? So yeah, I've never seen her worried about anything. She'll just be like, 아 뭐, 저 어떻겠어? 그냥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김연아 같은 마인드를 하나? 약간 뭐 어때?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스타일. 굉장히 굉장히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박은희 팀장님처럼 마인드를 장착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걱정? 뭐 런닝할 때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세요. 어? 비 오면 아싸! 그냥 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를 장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Good morning! 스웨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파리에서 예테보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주말에 혼자 뭐하지? 했는데 여기에서 칼라셋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여러 공연을 공짜로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에이틴스의 공연을 봤어요. 가능하시다면 에이틴스의 Gimme, Gimme, Gimme 부탁드립니다.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 at the live performance of Eighteens all the way in Sweden. How nice is that? 뭔가 출장 가면서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어떻게 알차게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꽤나 알차게 잘 보내셨네요. 이런 게 바로 K-POP이다. 스웨덴까지 와서 내가 K-POP을 보고 직관하고 있는 바로 그 코리안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분.
Have a safe trip, 펭귄클럽 모닝그루버. 안전한 또 비즈니스 트립 완수하시고 오시고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 18th의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18th Gimme Gimme Gimm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Yes, the most fabulous radio show that you can tune into every morning. Of course, of course. 맞아요, 맞아요. 그 방송, 그 에너제틱한 방송,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모닝 그루브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져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들 어서들 들어오세요. 우리 줄무늬 모닝 그루버, 하진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eeting to you guys this morning. 기분 좋게 또 인사 서로를 건네보고요.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너무 신나요. 신청곡 들어요.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we have to apologize for you because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sorry that we can't play this for you. 어떡해,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또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면서 신청곡을 보냈을 텐데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요. So that is a promise. Yeah, that we make for you. 이 노래 다음번에 틀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이 노래가 나올 때 꼭 우리 전소미 양께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So I hope you catch that moment where we can play this song for you once we find it in our system, okay? 그리고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날씨 요정 강림하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즐거운 여행,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your trip after you come back too. Hope you have the best time ever.
2: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6시에 운동을 못 갔네요. 꿈에 공유님이 나와서 늦잠을 잤나 봐요. 황홀 그 자체, 크크크, 꿈에서도 멋있었어요. 꺄오!
1: 아, 그래서 공유님이 나와가지고 막 정말 억지로 안 깨시려고 막 노력을 하셨구나.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아, 공유 조금만 더, a little bit more of 공유. Oh yes, yes, I don't wanna wake up. 막 이러면서 딱 깼는데 oh no, 아 몰라, 나 운동 안 가. 막

그런 느낌? 그래요. 행복하게 공유님과 꿈에서 데이트도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Speaking of your dream, I actually had a dream yesterday too, and it was kind of weird. So, once in a year, just for fun, I visit a fortune teller. Just for fun. I'm not so serious about it. 네, 그냥 사주든 뭐든 이렇게 좀 재미로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올해는 안 봤는데, 작년에 제가, 선배님들의 소개로 신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Believe it or not. I just did it for fun, okay? Not seriously.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 점을 봐주신 분께서. So we were kind of looking at a calendar together, and I was like, oh, like these days I'm worried about this and that. I told the fortune teller that in my dreams, and the fortune teller would be like, well, because it's summertime. You know, summertime, we have to endure those summer heat, so it's gonna be tough. Consider your season as a tough summer season. 그래서 뭐 여름날처럼 그냥 견뎌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년 1월, 2월을 딱 집어주면서 이때부터 서머는 빛나실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But then it was like really specific. 뭐 정말 그냥 꿈일 뿐이겠지만 조금 그냥 되게 선명하게 그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꿈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1, 2월을 가시면서 이때부터 피네. 막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혹시 TBS 막 뭔가 정상화되고 막 우리가 뭔가 막 살아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 뭘까요? 별거 없는 건가? 그냥 뭐 무탈하면 된 거죠 뭐 그쵸? 인생에 저는 대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쵸? 그런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다가는 실망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부장님이나 저나 꿈속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You know, whichever dream that you have, if you feel good about it afterwards, then it means it's a good dream, right? 어쨌든,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worries, morning groovers. 계속 좀 걱정 얘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 compared to how much you worried about a certain thing, if it turned out to be nothing, let me know all about that. 문자번호 #1013으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바빠요 바빠요 할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 답을 보내주셨네. 집을 떠나서 쉐어하우스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딸내미들 잘 먹고 살수 있는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살더라고요. 오늘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 대딩의 둘째, 직장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는 첫째, 올해 하반기도 무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Kelly Clarkson의 Stronger 부탁드립니다. I used to worry if my daughters living away from home in a share house and a dormitory would eat well, but they turned out to be taking good care of themselves better than I thought. Of course, they must be having the best time of their lives for sure. 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지금 최고의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하나 둘씩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독립을 하면서 나의 자아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도 안 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걱정 이상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걱정이 되시더라도 믿어주시고 아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더 잘 되고 더 행복 할 겁니다. 무탈하게도 올 하반기도 우리 모두가 화이팅이에요. 벌써 학기가 시작됐죠. A new semester has started if you're a student. So fighting for all of you. 여러분들 다 진짜 잘 되실 거고요. 하반기는 더더더 파이팅 넘치고 에너제틱하게 보내고 연말을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appy Life, Morning Groovers. Stronger by Kelly Clarkson.

Who's that girl? 대체 누구야? 라라라라라 누구야? 과연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친절하게 읽어드릴까요? Please listen up to find out. Somebody's going to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And of course,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at the person is reading out loud.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출연자 게스트가 읽어주는 가사 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가사 뭐지? 아, 이 노래 제목이 뭐지? 한번 떠오르신다면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를 듣다 보면은 아 이렇게 생각이 아마 나실 거예요. So once you start listening carefully to the lyrics read by this special person, you will get the idea. Okay, so get ready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today, 오늘은 어떤 게스트를 모셨냐면요. A friend of Latin Queen, J-Lo. Girl, you're so beautiful, girl. 이 노래 아닌데? 어쨌든 J-Lo. 제니퍼 로페즈 언니가 아니라요. 언니는 너무 바빠가지고 she's really really busy shaking, dancing on the stage. So her friend Rosa Diaz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Rosa Diaz 언니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J-Lo의 뭐 오랜 친구이자 약간 이모님이세요. 그래서 J-Lo 친구 Rosa Diaz from I think Puerto Rico. 우리는 푸에토리코 사람들을 보리꾸아라고 하거든요. I think she's 보리꾸아. But anyways, she will be her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을 잘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tudio, Rosa Diaz. Ay, ay. Hola, amigos. I see you. Ay, mamacita. I want to dance. Clock strikes up on the hour, and the sun begins to fade. Ay, que rápido. Still enough time to figure out how to chase my blues away. Vamos, bonita. Yo soy muy bonita. I'm very, very bonita. 나 너무 예쁘다. I've done a ride up till now. And it's the light of day that shows me how. And when the night falls, ay, mi amor. Loneliness goes. Oh, I'm boricua.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feel very, very sexy this morning.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aila conmigo, mamacita. I want to dance. I want to bailar. And feel the heat with somebody. Yeah, I want to dance every single time with somebody. With somebody who loves me. Eso mi amor. Hey, I said it again.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m very, very bonita this morning. I feel pretty. So I wanna dance.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Ay, que calor, amigo. J-Lo, come on. Come to Korea and dance with me. Because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아, 갑자기 눈 마주쳐가지고 민망해졌어. 끝입니다. It's over. Thank you. Rosa Diaz from Puerto Rico. 아, 여러분들, did you guys hear? 계속 뭔가 반복적인 가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못 들었거든요. So I was outside the studio, listening, not quite listening. So yeah,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everyon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get busy, send in your answ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and sometimes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뭔가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모닝 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 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산마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보니까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Groov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춤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And that was a song with some nice, soothing a cappella vibe. Bobby McFerrin with Don't Worry, Be Happy. Just take it easy, everyone. I know that you're worried. I know that you're anxious, but take it easy. Take a deep breath. Breathe in. Breathe out. And then take it easy. 이 take it easy라는 말 되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민맘 모닝그룹업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 너무 걱정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저는 접영, 우리 소민은 평영을 합니다. 우리 둘 다 너무 기특해요. We were so worried before learning how to swim, but just after a few months, I can do the butterfly stroke and Somi can do the breaststroke, and we are both so proud of ourselves. Who could have guessed, right? You know, when you first dip your body inside the water, you'll be like, oh my god, I don't know how to swim. I don't know what to do. But then once you actually start learning the whole method and practicing, look at you becoming sea lions. 거의 뭐 이제 따님과 함께 손잡고 수영하시고 나들이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물고기들한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마구마구 또 바닷속 수영장 물속을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하신 거네. 그렇죠? 접영과 평영 정도면 이미 절반 이상은 다 끝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에서 좀 간신히 뜨는 편. 어쨌든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치과를 가는 게 두려워서 몇 년씩 미루다가 작년 연말쯤부터 동네 치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가기 분명하기에 주형차 차값 정도를 걱정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 25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걱정하고 끙끙대면서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I know because the price will be like doubled if you have to get implanted, right? Ooh, going to the dentist appointment, it's scary. I mean, imagine like the sounds of it, all of those equipments and everything.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참 그 공포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청구되는 그 비용이라는 걸. 도대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아, 모두하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오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저기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또 밀려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게 있어요. Yeah, we always kind of frightened about the price of our dentist appointment. Yeah. 맞아요. 이 병원값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팍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when you have to visit a dentist appointment, try to visit at least two places. 왜냐면 제가 한번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제 이를 갑자기 막 진단을 엄청 꼼꼼히 해주시면서 아 이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저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이거 충치 없애셔야 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So basically, yeah, they were pointing out all of those treatments that I have to have. 그래서 아마 견적이 13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케일링 한번 하러 갔는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 치실 열심히 하고 이 되게 열심히 닦고 좀 이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아 이 정도는 그냥 놔두고 관리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I went to another dentist appointment and they said that if as long as I take a good care of my teeth, I wouldn't have to worry or get any sort of like treatments. So yeah, I'm still living really well, not having to pay that amount of money. 그래서 약간의 뭔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두 군데 이상은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큰 돈 깨지기 전에 관리 잘해야 돼요. 이 짝이 너무너무 귀찮죠. 특히 우리 어린이 모닝 그룹어들 나중에 돈 깨지는 거 생각하면 그러지 못해요. 정말 하루 종일 있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치카치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 35년쯤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역을 한 지 20년이 다 되었네요. 지금은 군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가끔씩 재입대를 하는 꿈을 꾸는 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입대하는 꿈은 종종 꾼다고 하는데 그리워서 꾼다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기는 한데 역시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는 뭔가 그 테토남의 바이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는 테토남이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Let's wrap up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s well. Follow us on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will groove out today by listening to a song by Mariah Carey, Hero, because we are all heroes, everyone. This has been som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us via Boinen Radio waiting for you there.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say hi, come in, drop a thought, you know,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If you missed the live show, not to worry, because we will meet you again with our rerun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It is a Monday morning. I think pretty much, you know, wherever you are, it is raining, I believe. Maybe not down in south, but up here, yes. 주말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So over the weekend, I read an article about different mindsets that can be good for our mental health. I think mental health is such an important thing in our lives, right?
1: 정말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0: I think happiness is all in your head sometimes, right? Because you know, if all these things are happening outside of your head, right? But if you can't control what's going on in your head, right? You know, it's really hard to live a happy life.
1: 그래서 참 mental health에 항상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중 하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귀가 솔깃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취미 하나쯤은 그냥 취미로 남겨두기였습니다.
0: So one piece of advice that really caught my attention was keep at least one hobby as just a hobby.
1: 뭐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취미? 그럼 취미가 취미지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취미 생활을 통해 일단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0: Don't try to make money from your, you know, activity that you call hobby.
1: 또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록하지도 말고.
0: Don't keep track of how much you've are improving.
1: 또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 하니까요. 굳이 컨텐츠로 만들지 말고.
0: Don't feel like you need to turn it into a video content.
1: 잘 못해도 괜찮고 그냥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것 하나쯤은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0: You know, don't worry if you're not particularly good at it, right? You just do it because you enjoy doing it, and that's all that matters. Just simply, just having one thing that you really enjoy doing. That is the point of this advice. Just one thing that you really enjoy without all this consideration.
1: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이 찔리기도 하고 또 약간의 자기 부인 모드로 들어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0: So reading that made me feel a little called out. And at the same time, I immediately went into a self-denial mode, kind of.
1: 저 역시 제가 이제 취미이자 여가 생활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0: Because when I think about my hobbies, there are things that I consider my hobbies or leisure activities, but I realize I don't always treat them that way.
1: 아니면 취미 역시 이 끊임없는 자기 비판적인 자세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케바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0: I want to improve, you know, too, right? I set goals, I criticize myself, and sometimes I probably take them a little too seriously. But then again, maybe tha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Some people really enjoy challenging themselves and seeing themselves get better. That sense of progress might actually be part of the pleasure.
1: So maybe it really is just a case by case and different for everyone.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취미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진정한 취미처럼 정말 즐기는 그 취미생활 그 자체가 있으신가요?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Is there a hobby that you take so seriously that it sometimes stresses you out? Or do you have something that you can truly enjoy just for the sake of doing it?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플한 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말에 OTT 드라마 보는 게 나 합이다. Then there's nothing more to talk and think about. 그러면 그냥 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를 잘 보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Maybe I guess there are people when they watch a drama, I'm just giving you an example. 드라마를 봤는데 you feel like you have to write a review about it. 뭔가 영화를 봤는데 you feel like you need to write out your feedbacks on the movie.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본 다음에 나는 후기를 써야겠다. 리뷰를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보는 게 이 합의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It becomes sort of like a work that you feel pressured about.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보면 그냥 난 영화만 보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약간 fine line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at again. 취미가 너무 진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취미다운 취미가 있으신지. So is there a hobby you take so seriously that really stress you out? Or do you call something, do you have something that you truly call just a true hobby? 그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것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는 날이니까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 아버지 아들 기타리스트 듀오죠. Bucky Pizzarelli and John Pizzarelli가 연주하는 Come Rain or Come Shine.

Bucky Pizzarelli and John Pizzarelli, father and son guitar duo, Come Rain or Shine. Apparently, it was a part of the movie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 사운드트랙의 일부였다고 또 합니다. Good. So rainy day today, and you know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We're talking about our hobbies, not just any hobbies, but the hobbies that we may have taken too seriously.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취미는 그냥 취미로 즐겨라는 혹시 조언을 받으신 적 있나요? Have you ever received an advice from a close one, like you know, just why don't you just enjoy it as a hobby? You know, don't lose sleep over it. If you do, maybe that's not your hobby. That's just another work or another project for you, where you have to set goals and you have really pressure yourself to achieve i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도 그런 게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I think you know that you know music is I don't really consider it a hobby, but it is like a hobby activity for me because you know I feel so good, I feel so relieved. I really de-escalate in terms of you know, pressure or stress when I play guitar. 뭔가 이렇게 집에 가서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relieve 되고 but I guess the pressuring part is that you know if I have to perform somewhere let's say if I have to sing you know on air on this program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Then that's when I really stress myself about it because I want to do it really well. Of course, 뭐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뭐 굉장히 못 미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이 연주나 이 노래 어떤 그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요. Then it becomes a work. 진짜 그러면은 더 이상 합의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I feel like sometimes I feel like, you know, singing something on air on this show. 뭔가 프로그램 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So, music is kind of like, I don't know, two-faced, you know, monster for me, I think.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최유리입니다. 답장.

That was a 최유리 답장, a little jazz, huh? From 최유리님. Sounds good, don't you think? 그죠? 그래서 또 재즈한 곡 두 곡 연속으로 들려드렸는데, I think it really goes well. So 취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취미 생활. 그게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어떤 결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체크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 준비했습니다. So is there any hobby that you take too seriously maybe that you should maybe I don't know, take a little load off your expectation and the pressure.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2부 또 웨더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Rule featuring Jake Meadows, Say.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a Kim Yeon-woo, So Sweet이었습니다. It is so sweet to listen to this song. 베니님, 감사드립니다. I say keep on walking, okay? That's good for you. Even if you feel like doing it sometimes, you know, you have to kind of really train yourself and put your mind to it, I think. 뽀글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같습니다. For me, it's books. 지난 휴가에도 500쪽 분량의 책을 to-do 리스트에 두고 영화를 보거나 놀고 있을 때에도 그 책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요. 결국 휴가 하루 남기고 다 읽었고요. So even on my last vacation, I had a 500-page book on my to-do list. And whenever I was watching a movie or just relaxing, I kept thinking about it. That I shouldn't be doing this right now. I should be reading. In the end, I finished the whole thing. Just one day with just one day of vacation left.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500쪽짜리 책을 와 그렇게 휴가 기간 중에 읽으셨다는 건 굉장히 you must be an avid reader for sure.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굉장히 또 재미있으셨으니까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안 읽히는 책이면 500페이지를 며칠 안에 읽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That's, you know, for me at least, right? I guess, you know, there's just an aspect of a hobby that's not always pleasant. Sometimes, you know, no pain, no gain kind of, you know, mentality is required. 너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없나 봅니다. Even hobbies, there's no such thing as, you know, always easy, always pleasant. 뭔가 이렇게 좀 고통을 주는 어떤 이 요소들이 같이 항상 공존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신청해 주신 곡은 또 어울리는 곡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Magnetic Fields의 곡인데 원래 많은 분들이 불렀었죠. The Book of Love, Peter Gabriel도 불렀고 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부른 곡들인데 원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The Magnetic Fields의 The Book of Love 듣고 오겠습니다.

Magnetic Field, The Book of Love, very different from other renditions. 원곡이 주는 그런 특별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Yes, I introduced this version on one of the Music Boutique segment a long time ago.

0: 헬로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That was a kung fu fighting. 치로팔님께서 공부 시작하니까 공부 시작해야 되니까 공부 쿵푸 그러니까 공푸 파이팅 그렇게 들리네요. 와, didn't really notice that.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한번 좀 소개 더 해드릴 텐데요. I just checked out the CCTV for outside view, right? And it is raining quite a bit here in the 상암 area. 아무래도 여기 창문이 없으니까 밖에 어떤 날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So I want to be in the mood. Of, you know, what the current weather is like right now. 지금의 어떤 그 날씨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So I checked it out and it is raining. So, okay. So rainy mood, that is. Here's one from 3998님. 3998님께서 문자로 주셨는데요. For me, it's probably reading web novels and books. I tend to read more carefully because I am aware that the unconscious plagiarism can happen. It's definitely a hobby, but since I'm also learning to write, I can't help but think about what I'm reading, even if I'm not actually analyzing it. 그렇군요. 글쓰기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른 글들을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며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표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 신경 쓰기도 합니다. I think for 3998님, reading web novels and books, since you are a aspiring writer, 그죠? 이책 쓰기, 글쓰기를 이제 해보시려는 그런 단계이잖아요, 그죠? I guess we can safely call reading web novels and books not your hobby. I think you have entered the training stage. 어떻게 보면 이 취미를 넘어서 약간의 수련의 단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That means, you know, it's just not your hobby anymore. I know you would enjoy reading those, right? But back of your mind, it is sort of tied to, you know, how we can improve your writing, how you can be benefited from reading it. And in back of your mind, you also worry about plagiarism. So many things going on your mind when you're reading those novels and books. 그렇지만 좀 애석하지만은 약간의 그런 취미 단계는 아니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but I'm sure that you have fun doing it as well. 뭐 이런 게 좋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다른 취미를 찾으세요. 다른 취미를 찾으시고 이거는 글쓰기에 이제 몰두하시고 just focus on your, you know, learning writing and training your writing, but instead. Just find something else for your hobby. 제가 뭐라고 이런 또 조언을 드리나 싶습니다. 3101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처음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남편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래방 가끔씩 가야겠는데라 싶더라고요. 내일이면 어느새 9월이 되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기타도 좋아하는 노래도 꼭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못해도 배짱이처럼 즐겁게 해보려고요. So after going to a 노래방 over the weekend, and the husband took 3101님 a video footage, a video of her singing, and then she thought, ah, I'm pretty good actually. So I'm thinking of maybe, you know, keep honing my skills, you know. Of playing guitar and you know singing, you know, not that I have to be good at it, but as long as I enjoy doing it, I think that is the exactly the right mindset for having a really nice hobby. 맞아요. 못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 돼. 내가 즐기면 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I think that is the key for it. 신청곡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같이 들어보면서 또 여러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종신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고속도로 로맨스.

couple of tracks.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and 윤신의 공부합시다였습니다. 공부합시다 was requested from 3998님 who talked about, you know, reading web novels and, you know, and it has become sort of a thing that she wants to be really professional in. So reading web novels isn't such a hobby anymore. It's more like a training and studying for her. 399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죠. 공부합시다. Released in back in 1999, 99년에 발표된 곡인데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I'm thinking of going hiking with the red clothing and with the, I guess, red tops and jeans. 빨간 윗도리에 청바지를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 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So white sneakers and just a white hat and thinking of going to beach. 상당히 재밌네요.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One more message before we head into part 4 with Music Boutique prepared for today. 오늘 또 Music Boutique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Wisdom님께서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데 공이 가만히 멈춰있는 골프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자꾸 커집니다. So I'm not athletic at all. And I thought, well, at least in golf, the ball isn't moving. Which is true, right? Maybe I can handle that. But the reality has been one frustration after another. It really stresses out a lot, but somehow it only makes me want to get better. 그렇군요. 반면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연주가 참 즐거워요.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곡을 치고 화음을 넣어서 노래 부르다 보면 그 자체로 완벽한 힐링이 됩니다. Piano, on the other hand, is a pure joy. Playing songs I love with my child, adding harmonies and singing together is the perfect kind of therapy all on its own. 그렇군요. So you have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kind of hobbies. One that really pushes you to be the best you can be at it. And on the other hand, there's something like piano that you know that you're good at, right? You know that you don't need to practice more. You know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getting better at. Which you enjoy. 그죠? 두 개의 이제 합의 역시 두 개 다 충분히 이제 즐기고 계신데 약간의 그 합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healthy, you know, combination to have, I think. As long as you don't torture yourself, you know, trying to be a professional golfer. 뭔가 이렇게, 나 이렇게 골프가 안 되지. 근데 they say golf is one of the most humbling sports. 골프야말로 가장 험블링한 스포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할수록 와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I've never been in golf, so I can't really say that, you know, from my experience. But that's what I hear about golf. Everything in moderation, as long as you have that, right? I think it would be a healthy habit to have both. I think.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신청해 주신 거 듣고 와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isdom 님의 신청곡 정재영 씨의 곡인데요. 오솔길.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에 Music Boutique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 me start with a song that I heard some time ago. 그 최근에 들었던 발견한 곡인데, 와, 이 연주는 누가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So it's a so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band named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 멤버를 갖고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it's very collaborative. What I mean by collaborative is it involves different people, not same people all the time, but different people sometimes, whenever necessary or whenever needed. 근데 이제 고정 멤버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drummer Chris Dave and the guitar and vocal Marcus King. 이제 Chris Dave 이분 같은 경우는 he is a renowned session drummer. He drummed for D'Angelo, Robert Glasper, and Adele. So you can kind of see he has the credentials as a session drummer. 네, 굉장히 독특한 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드러머이고요. Marcus King is known as you know, Grammy nominated Americana artist. 뭐 blues, soul, southern rock, Americana 그 장르 기반의 기타리스트 singer입니다. 베이시스트는 여러분이 계신데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Mono Neon이라는 베이시스트 있는데 he is known as the bassist for Prince. Prince 이제 session bassist로도 이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So Atomic Habits the fixed member isn't so important but more like you know who is here for this jam kind of. 이번 공연에는 누가 모였는지가 좀 더 이렇게 이 밴드를 정의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좀 너무 이 쿨하다. 너무 그루비한데 it sounds just so free.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음악, 이 음악에서 오늘 영감을 얻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This is Atomic Habits. It's a live version,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The song is called Inglewood Motel.

Sherry Golding's Cornish Hen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on bass. Wisdom님께서 이 건반 소리도 좋아해요. Yeah, that is the sound of a Hammond organ played by Larry Golding, the leader of the project, the Scary Goldings. 예전에 I believe we did a special on organs on the segment before. Hammond organ, 이 얘기했었죠. Hammond organ was sort of a 경량화된, 개량된 약간 그 대중음악을 위한 organ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sort of a streamlined version of pipe organ for church, which is quite heavy and really hard to install. But Hammond organ is, you know, relatively portable and smaller to carry around.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어할 때 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So, these two bands that we just listened to, Scary Goldings and Atomic Habits, I think what I love about those two bands is they have the nature of a jam band. Jam band, jam music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jam band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장르라기보다는 그 공연, 라이브에서 음악을 뭔가 만들어가는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You know, the nature of jamming is doing it on the spot.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면은 뭐 원래 3, 4분이었던 곡이 12분, 막 20분까지 가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그거를 jamming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So, I guess a jam band, jam music is very much improvisational because, you know, it is up to the members on stage to take it to wherever they want.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곡을 해도 다른 연주가 나오고요. You can't really even time their running time. 얼마나 긴 연주가 될지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e interaction on stage between the members are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이 잼밴드의 문화가 상당히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잼밴드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의 곡을, 한 밴드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I picked one of the representative jam band, Fish라는 밴드인데요.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Fish Free.

Yes, Fish Free라는 곡이었습니다. One of the most awesome jam band. So if you listen to this song, Fish Free, their live version, 이게 지금 이제 곡이 3분 48초였거든요. If you listen to their live version, it's like usually 8 or 10 minutes long.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That's the beauty of jamming, right? Jamming. 뭔가 리허설 스페이스에서 뭔가 같이 잼을 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So, I guess the grandfather of jam band is, you know, Grateful Dead. 사실 Grateful Dead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Fish의 이제 형님 격이기도 하죠. 사실 Grateful Dead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you know, the legacy and John Mayer도 이 Grateful Dead 지금 이제 생존하는 멤버들과 투어를 하기도 했잖아요. So that is, you know, why I have huge respect for John Mayer. He knows where this spirit came from. 그래서 Grateful Dead의 이 곡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진짜 10분, 15분이 되는 곡이거든요. Uncle John's Band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 today's show.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Grateful Dead, Uncle John's Band.

接下来先听一首歌曲，轻松开启我们的午间时光吧，一起来听 NCTU 的 Back Jeans。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稍后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送上这首 Chu 带来的《初愿》。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Hello， 听众们，我是端端。
1: 今天节目当中呢，为大家邀请到是传艺金曲奖的策展人王艺晟老师以及吴伟伟导演。

question, actually. So please, if you happen to be driving, make sure to turn on the turn signal properly, drive slowly, and try to be safe on the road.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요. At least I'm happy about it.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Okay, so who are checking in right now at this moment? Let's find out all together. Ben's bro is the number one Chulcheok morning groove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lways listening from Europe. And of course, our young age morning groover, 상민님. Happy Life Morning Group. 아침부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시고 계세요. 반가, 반가, 반가워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이번 주는 엄청 바쁜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서머피디님, 집들이는 잘 다녀오셨나요? 세련되게 사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오, 세련되긴요. 제 인별그램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소셜 네트워크 SNS에는요. 세련된 모습만 포장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건데 전혀 세련되지 않고요. Yes, I actually visited my friend's house. It was kind of like a housewarming party because she recently got married. So she finally invited me over. And normally, if you get invited to a newly married couple's house, you would expect the husband too, right? But she was there by herself. So I was like, where is your husband? And it turned out that she kicked him out just to invite me. 그래서 남편은 제가 오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쫓아내버리고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다고 둘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데? 했더니 뭐 어디 약속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혼자 PC방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녁 어떻게 먹어? 아 혼자 뭐 샤브샤브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Is this normal?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신혼집들이 하면 남편도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 친구가 지하철역으로 저를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So we ran into the husband because I guess he was returning home because my friend texted him.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ut anyways, it was fun. Nice, lovely house indeed. 그래서 주말에 친구 집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신 거죠? 우리 삼행시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We have some unread messages for this acrostic poem about TBS. 제가 미션을 막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닥달아듯이 막 삼행시 보내주세요 제발! 이래서 막 쫄랐잖아요 제가. I was kind of like begging you guys for that poem. 그래서 뒤늦게 좀 이렇게 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 안 드리기는 아까워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So let me introduce this one from 3629 Morning Groover. T, TV보다 라디오. 오, B, 브로드 방송 중에 최고의 방송 TBS 주파수로. S, stop. 멈춰서 TBS EFM 101.3 최고 최고. 정말 명 캠페인 같은 삼행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TV보다 라디오. 요즘에 TV 뭔가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채널 돌려서 보는 맛 좀 잊혀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But then at least when you're driving, you have an option to listen to the radio. And among so many channels, of course, 101.3. It's so easy to remember too. 너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맨날 101.3, 101.3. Sharp 101.3 이런 식으로 썸머가 하루 종일 외쳐대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TBS EFM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Morning Groovers, since we are live in the studio, I will try to introduce as many messages that I can. So,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anything that you want to brag about,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send them in, everyone. 보내세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그냥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 are tuning in on our visi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just a secon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 Q&A stands for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How simple was that? Very, very direct indeed. So that means I'll be asking you guys a question, and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answer to my question at the same time.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i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괜히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worry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nothing at the end of the day?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a little bit of a hypochondriac, so I tend to worry about my health conditions quite often. So if I feel that something's wrong or something's a little off with my body condition, I would run over to the doctor. I would set up the doctor's appointment. And if I set up the appointment, while I'm waiting for that appointment, like my head would just start to spin and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different thoughts about my health conditions. 그래서 뭔가 약간의 그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는 걱정을 너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원을 예약을 다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병원 검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진 받기 직전까지 계속 걱정을 합니다. 나 어떻게 뭐,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벌써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 걱정하는 일 중에서 그 대단하게 뭐 일어난 일이 뭐 없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별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So all of my worries, thankfully, I guess,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So yeah,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저는 좀 걱정 무세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주로 하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했는데 별일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Maybe it could be about your, I don't know, job interview result, or it could be something about your big event in your family member. 아니면 뭐 어디 뭐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했는데, 아니면 뭐 어디 회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Florence the Machine, Shake It Out.

All the time, seriously. So whenever I ride an airplane, whenever I'm on the plane, I would be like, okay, please, I'll try to live kindly as possible. 제발 착하게 살게요. 부처님, 하느님, 막 이러면서 비행기 이륙할 때 주로 그런 어떤 셀프 기도 같은 거를 하기는 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무탈하게 여행을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기도를 합니다. But sometimes if I'm extremely tired, I would just doze off immediately. Before even take off. 어떨 때는 이륙하기 전부터 그냥 확 잠들어 버릴 때가 있기는 한데 깨어 있으면 굳이 그 깨어 있는 에너지를 그런 데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제발 안전하게 여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다리 보면은 진짜 조금 저는 상상보다는 약간 무서울 때가 있긴 해요. 운전할 때.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부산은 무슨 대교였더라? 거기는 실제로 초보 운전자들은 막 우시기도 하고 막 그런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바다 위에 있는 다리인데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그 영상을 2층 버스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It looks almost like a roller coaster. So if I have to be driving over there, like I would also be like 얼짱님, like praying so that nothing can happen. But obviously, nothing will happen, right? 뭐 사실은 어떤 인류 그런 기술에 대한 약간 그 불신을 이렇게 자꾸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예. 뭔가 탄탄하게 잘 만들었겠죠.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은 정말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걱정 종종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아, 굿모닝. 오늘은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looks like somebody needs some extra energy. So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별초롱짝 모닝그룹. This is 싸이 예술이야.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 1544-9599. Good neighbors.
1: And I'm back here, Morning Groovers, to read your messages. 우리 Happy Morning Groover, 7881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 오늘도 출첵 Happy입니다. 일찍 나섰는데도 너무 밀리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So it looks like you are surviving from that traffic this morning. I also hope you drive safely this morning. 그렇죠. 한 주에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는 항상 좀 정체가 극심하기 마련이죠. And the weather is actually not really supporting the situation. So everybody just try to be careful out there.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조심히 운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Okay, so today's question. Let's go back to it.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ying about to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연 받고 있습니다.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I ain't worried that much because too much worries leads to pessimism and poor health. Well, indeed, right? We always make an effort. We always try. But sometimes we just can't help ourselves when we face a certain situation.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ose specific situations, okay? But definitely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mental health, right? You know, your thoughts can take you anywhere. Like if you, once you start putting those negative things in your mind, yeah, it could just go anywhere to a very, very extent situation. So it's really not healthy to do that, but we're just basic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experience, okay?
2: 저 가끔 이런 걱정도 하는데, 막 몇 번 제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막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나온 거랑 정수기 물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저희 집 정수기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동안 가끔 그걸 틀어놓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바다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나 정수기 제대로 껐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 뭔가 오늘 질문이랑 엄청 이렇게 뭔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네요.
1: Yeah, I do have a lot of useless thoughts in my mind, worrying about those things that are completely unnecessary to be worried about. What else is there?
2: 근데 의외로 또 뭔가 아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또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1: So all of my worries has to do with safety issues or, I don't know, my health conditions and so on.
2: 예, 뭐, 근데 업무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뭐 발표 이런 거 앞두고.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발표 나중에 지나면 다 잘 하시는데 하기 직전까지 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이렇게 견뎌내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Anyways,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2: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1: So let me know.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2: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걱정 같은 걸 진짜 전혀 하시는 걸 제가 근 5년, 10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해서 아, 막 팀장님 저 이래가지고 어떡해요 이러면은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솔루션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시지 같이 어머 그래 어떡하니 너 정말 걱정이다 약간 이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멘탈 되게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랄까?
1: So yeah, I've never seen her worried about anything. She would just be like,
2: 아 뭐 저 어떻겠어? 그냥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김연아 같은 마인드를 하나? 약간 뭐 어때?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스타일. 굉장히 굉장히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박은희 팀장님처럼 마인드를 장착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걱정? 뭐 런닝할 때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세요. 어? 비 오면 아싸! 그냥 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를 장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We have a song request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스웨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파리에서 예테보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주말에 혼자 뭐하지? 했는데 여기에서 칼라셋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여러 공연을 공짜로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에이틴스의 공연을 봤어요. 가능하시다면은 에이틴스의 Gimme, Gimme, Gimme 부탁드립니다.
3: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 at the live performance of Eighteens all the way in Sweden. How nice is that?
2: 뭔가 출장 가면서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어떻게 알차게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꽤나 알차게 잘 보내셨네요. 이런 게 바로 K-POP이다. 스웨덴까지 와서 내가 K-POP을 보고 직관하고

우리는 바로 그 코리안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분. Have a safe trip,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안전한 또 비즈니스 트립 완수하시고 오시고요.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이 18th의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18th, Gimme, Gimme, Gimm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Yes, the most fabulous radio show that you can tune into every morning. Of course, of course. 맞아요, 맞아요. 그 방송, 그 energetic한 방송,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Morning Groove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져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들 어서들 들어오세요. 우리 줄무늬 Morning Groove 하진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eeting to you guys this morning. 기분 좋게 또 인사 서로를 건네보고요.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너무 신나요. 신청곡 들어요. 키키의 팝업 팝업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Well, first of all, we have to apologize for you because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sorry that we can't play this for you.
1: 어떡해,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또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면서 신청곡을 보냈을 텐데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요.
2: So that is a promise. Yeah, that we make for you.
1: 이 노래 다음번에 틀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이 노래가 나올 때 꼭 우리 전소미 양께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2: So I hope you catch that moment where we can play this song for you once we find it in our system, okay?
1: 그리고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날씨 요정 강림하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즐거운 여행,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So let me know about your trip after you come back too. Hope you have the best time ever.
1: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6시에 운동을 못 갔네요. 꿈에 공유님이 나와서 늦잠을 잤나 봐요. 황홀 그 자체, 크크크, 꿈에서도 멋있었어요. 꺄오! 아, 그래서 공유님이 나와가지고 막 정말 억지로 안 깨시려고 막 노력을 하셨구나.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아, 공유 조금만 더, a little bit more of 공유. Oh yes, yes, I don't want to wake up. 막 이러면서 딱 깼는데 oh no. 아, 몰라. 나 운동 안 가. 막 그런 느낌? 그래요. 행복하게 공유님과 꿈에서 데이트도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2: Speaking of your dream, I actually had a dream yesterday too, and it was kind of weird. So once in a year, just for fun, I visit a fortune teller. Just for fun. I'm not so serious about it.
1: 네, 그냥 사주든 뭐든 이렇게 좀 재미로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올해는 안 봤는데 작년에 제가 선배님들의 소개로 신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2: Believe it or not, I just did it for fun, okay? Not seriously.
1: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 점을 봐주신 분께서.
2: So we were kind of looking at a calendar together and I was like, oh, like these days I'm worried about this and that. I told the fortune teller that in my dreams and the fortune teller would be like, well, because it's summertime, you know, summertime, we have to endure those summer heat. So it's going to be tough. Consider your season as a tough summer season.
1: 그래서 뭐 여름날처럼 그냥 견뎌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년 1월, 2월을 딱 집어주면서 이때부터 서머는 빛나실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2: But then it was like really specific.
1: 뭐 정말 그냥 꿈일 뿐이겠지만 조금 그냥 되게 선명하게 그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꿈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1, 2월을 가시면서 이때부터 피네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혹시 TBS 막 뭔가 정상화되고 막 우리가 뭔가 막 살아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 뭘까요? 별거 없는 건가? 그냥 뭐 무탈하면 된 거죠 뭐 그쵸? 인생에 저는 대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쵸? 그런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다가는 실망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부장님이나 저나 꿈속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2: You know, whichever dream that you have, if you feel good about it afterwards, then it means it's a good dream, right? 어쨌든,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worries, morning groovers. 계속 좀 걱정 얘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 compared to how much you worried about a certain thing, if it turned out to be nothing, let me know all about that.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바빠요 바빠요 할 거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 답을 보내주셨네. 집을 떠나서 쉐어하우스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딸내미들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살더라고요. 오늘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 대딩의 둘째, 직장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는 첫째, 올해 하반기도 무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Kelly Clarkson의 Stronger 부탁드립니다. I used to worry if my daughters living away from home in a share house and a dormitory would eat well, but they turn out to be taking good care of themselves better than I thought. Of course, they must be having the best time of their lives for sure. 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께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지금 최고의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하나 둘씩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독립을 하면서 나의 자아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도 안 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걱정 이상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걱정이 되시더라도 믿어주시고 아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더 잘 되고 더 행복 할 겁니다. 무탈하게도 올 하반기도 우리 모두가 화이팅이에요. 벌써 학기가 시작됐죠. A new semester has started if you're a student. So fighting for all of you. 여러분들 다 진짜 잘 되실 거고요. 하반기는 더더더 파이팅 넘치고 에너제틱하게 보내고 연말을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appy Life, Morning Groovers. Stronger by Kelly Clarkson.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in some time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 모닝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썸머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bonita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Whitney Houston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Groov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0: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1: And that was a song with some nice, soothing a cappella vibe. Bobby McFerrin with Don't Worry, Be Happy. Just take it easy, everyone. I know that you're worried. I know that you're anxious. But take it easy. Take a deep breath. Breathe in, breathe out. And then take it easy. 이 take it easy라는 말 되게 어쩔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민맘 모닝그룹업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 너무 걱정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저는 접영, 우리 소민은 평영을 합니다. 우리 둘 다 너무 기특해요. We were so worried before learning how to swim, but just after a few months, I can do the butterfly stroke and Somi can do the breaststroke, and we are both so proud of ourselves. Who could have guessed, right? You know, when you first dip your body inside the water, you'll be like, oh my god, I don't know how to swim. I don't know what to do. But then once you actually start learning the whole method and practicing, look at you becoming sea lions. 거의 뭐 이제 따님과 함께 손잡고 수영하시고 나들이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물고기들한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마구마구 또 바닷속 수영장 물속을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하신 거네. 그쵸? 접영과 평영 정도면 이미 절반 이상은 다 끝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에서 좀 간신히 뜨는 편. 어쨌든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치과를 가는 게 두려워서 몇 년씩 미루다가 작년 연말쯤부터 동네 치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가기 분명하기에 주형차 차값 정도를 걱정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 25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걱정하고 끙끙대면서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I know because the price will be like doubled if you have to get implanted, right? Ooh, going to the dentist appointment, it's scary. I mean, imagine like the sounds of it, all of those equipments and everything.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참 그 공포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청구되는 그 비용이라는 걸. 도대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아, 모두하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오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저기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또 밀려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게 있어요. Yeah, we always kind of frightened about the price of our dentist appointment. Yeah. 맞아요. 이 병원값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팍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when you have to visit a dentist appointment, try to visit at least two places. 왜냐면 제가 한번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제 이를 갑자기 막 진단을 엄청 꼼꼼히 해주시면서 아 이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저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이거 충치 없애셔야 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So basically, yeah, they were pointing out all of those treatments that I have to have. 그래서 아마 견적이 13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케일링 한번 하러 갔는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 치실 열심히 하고 이 되게 열심히 닦고 좀 이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아 이 정도는 그냥 놔두고 관리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I went to another dentist appointment and they said that if as long as I take a good care of my teeth, I wouldn't have to worry or get any sort of like treatment. So yeah, I'm still living really well, not having to pay that amount of money. 그래서 약간의 뭔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두 군데 이상은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큰 돈 깨지기 전에 관리 잘해야 돼요. 이 짝이 너무너무 귀찮죠. 특히 우리 어린이 모닝 그룹어들 나중에 돈 깨지는 거 생각하면 그러지 못해요. 정말 하루 종일 있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치카치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 35년쯤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역을 한 지 20년이 다 되었네요. 지금은 군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가끔씩 재입대를 하는 꿈을 꾸는 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입대하는 꿈은 종종 꾼다고 하는데 그리워서 꾼다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기는 한데 역시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는 뭔가 그 테토남의 바이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는 테토남이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Let's wrap up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s well. Follow us on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will groove out today by listening to a song by Mariah Carey, Hero, because we are all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the sense of progress might actually be part of the pleasure. So maybe it really is just a case by case and different for everyone.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취미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진정한 취미처럼 정말 즐기는 그 취미생활 그 자체가 있으신가요?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Is there a hobby that you take so seriously that it sometimes stresses you out? Or do you have something that you can truly enjoy just for the sake of doing it?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플한 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말에 OTT 드라마 보는 게 나 합이다. Then there's nothing more to talk and think about. 그러면 그냥 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를 잘 보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Maybe I guess there are people when they watch a drama, I'm just giving you an example. 드라마를 봤는데 you feel like you have to write a review about it. 뭔가 영화를 봤는데 you feel like you need to you know write out your feedbacks on the movie.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본 다음에 나는 후기를 써야겠다. 리뷰를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보는 게 이 합의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It becomes sort of like a work that you feel pressured about.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보면 그냥 난 영화만 보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약간 fine line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at again. 취미가 너무 진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취미다운 취미가 있으신지. So is there a hobby you take so seriously that really stress you out or do you call something, do you have something that you truly call just a true hobby? 그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것은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는 날이니까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 아버지 아들 기타리스트 듀오죠. Bucky Pizzarelli and John Pizzarelli가 연주하는 Come Rain or Come Shine.

Bucky Pizzarelli and John Pizzarelli, father and son guitar duo, Come Rain or Shine. Apparently, it was a part of the movie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 사운드트랙의 일부였다고 또 합니다. Good. So rainy day today, and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We're talking about our hobbies, not just any hobbies, but the hobbies that we may have taken too seriously.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취미는 그냥 취미를 즐겨라는 혹시 조언을 받으신 적 있나요? Have you ever received an advice from a close one, like why don't you just enjoy it as a hobby? Don't lose sleep over it. If you do, maybe that's not your hobby. That's just another work or another project for you, where you have to set goals and you have really pressure yourself to achieve i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도 그런 게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I think you know that music is I don't really consider it a hobby, but it is like a hobby activity for me because I feel so good, I feel so relieved. I really de-escalate in terms of pressure or stress when I play guitar. 뭔가 이렇게 집에 가서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relieve 되고. But I guess the pressuring part is that, if I have to perform somewhere, let's say, if I have to sing, on air, on this program,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Then that's when I really stress myself about it because I want to do it really well. Of course, 뭐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뭐 굉장히 못 미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이 연주나 이 노래 어떤 그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요. Then it becomes a work. 진짜 그러면은 더 이상 합의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I feel like sometimes I feel like singing something on air on this show. 뭔가 프로그램 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So music is kind of like I don't know, two-faced, monster.

That was a 최유리 답장, a little jazz, huh? From 최유리님. Sounds good, don't you think? 그죠? 그래서 또 재즈한 곡 두 곡 연속으로 들려드렸는데, I think it really goes well. So 취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취미 생활. 그게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어떤 결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체크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 준비했습니다. So is there any hobby that you take too seriously maybe that you should maybe I don't know take a little load off your expectation and the pressure.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2부 또 웨더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Rule featuring Jake Meadows Say.

I should be reading. In the end, I finished the whole thing. Just one day of, with just one day of vacation left.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500쪽짜리 책을, 와, 그렇게 휴가 기간 중에 읽으셨다는 건 굉장히, you must be an avid reader for sure.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굉장히 또 재미있으셨으니까,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안 읽히는 책이면 500페이지를 며칠 안에 읽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That's, you know, for me at least, right? I guess, you know, there's just an aspect of a hobby that's not always pleasant. Sometimes, you know, no pain, no gain kind of, you know, mentality is required. 너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없나 봅니다. Even hobbies, there's no such thing as, you know, always easy, always a pleasant. 뭔가 이렇게 좀 고통을 주는 어떤 이 요소들이 같이 항상 공존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신청해 주신 곡은 또 어울리는 곡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Magnetic Fields의 곡인데 원래 많은 분들이 불렀었죠. The Book of Love, Peter Gabriel도 불렀고 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부른 곡들인데 원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The Magnetic Fields의 The Book of Love 듣고 오겠습니다.

Magnetic Field, The Book of Love, very different from other renditions. 원곡이 주는 그런 특별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Yes, I introduced this version on one of the Music Boutique segment a long time ago. 보글림, who sent sent in a message about the reading 500 pages books before the vacation ends. The title of the book, Paul Auster's Song. 뉴욕 3부작, 뉴욕 트릴러지, right? 그렇군요. 폴 오스터의 책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500페이지. 그래서 생각나는 곡이, 이 답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네요. 이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Empire, State of Mind, J.

to, you know, how we can improve your writing, how you can be benefited from reading it. And in back of your mind, you also worry about plagiarism. So many things going on your mind when you're reading those novels and books. 그렇지만 애석하지만은 약간의 그런 취미 단계는 아니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but I'm sure that you have fun doing it as well. 뭐 이런 게 좋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다른 취미를 찾으세요. 다른 취미를 찾으시고 이거는 글쓰기에 이제 몰두하시고 just focus on your, you know, learning writing and training your writing. But instead just find something else for your hobby. 제가 뭐라고 이런 또 조언을 드리나 싶습니다. 3101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올 처음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남편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래방 가끔씩 가야겠는데 싶더라고요. 내일이면 어느새 9월이 되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기타도 좋아하는 노래도 꼭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못해도 배짱이처럼 즐겁게 해보려고요. So after going to a 노래방 over the weekend, and the husband took 3101님 video footage, video of her singing, and then she thought, ah, I'm pretty good actually. So I'm thinking of maybe, you know, keep honing my skills, you know, of playing guitar and, you know, singing. You know, not that I have to be good at it, but as long as I enjoy doing it. I think that is the right mindset for having a really nice hobby. 맞아요. 못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 돼. 내가 즐기면 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I think that is the key for it. 신청곡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같이 들어보면서 또 여러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종신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고속도로 로맨스.

Couple of tracks,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and 윤신의 공부합시다 였습니다. 공부합시다 was requested from 3998님 who talked about, you know,

reading web novels, and you know, and it has become sort of a thing that she wants to be really professional in. So reading web novels isn't such a hobby anymore. It's more like a training and studying for her. 3980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죠. 공부합시다. Released in, back in 1999, 99년에 발표된 곡인데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I'm thinking of going hiking with the red clothing and with the, I guess, red tops and jeans. 빨간 윗도리에 청바지를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 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So white sneakers and just a white hat and thinking of going to beach. 상당히 재밌네요.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One more message before we head into part 4 with Music Boutique prepared for today. 오늘 또 Music Boutique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Wisdom님께서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데 공이 가만히 멈춰있는 골프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자꾸 커집니다. So I'm not athletic at all. And I thought, well, at least in golf, the ball isn't moving. Which is true, right? Maybe I can handle that. But the reality has been one frustration after another. It really stresses out a lot, but somehow it only makes me want to get better. 그렇군요. 반면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연주가 참 즐거워요.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곡을 치고 화음을 넣어서 노래 부르다 보면 그 자체로 완벽한 힐링이 됩니다. Piano, on the other hand, is a pure joy. Playing songs I love with my child, adding harmonies and singing together is the perfect kind of therapy all on its own. 그렇군요. So you have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kind of hobbies. One that really pushes you to be the best you can be at it. And on the other hand, there's something like piano that you know that you're good at, right? You know that you don't need to practice more. You know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getting better at. Which you enjoy. 그죠? 두 개의 이제 합의 역시 두 개 다 충분히 이제 즐기고 계신데 약간의 그 합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healthy, you know, combination to have, I think. As long as you don't torture yourself, you know, trying to be a professional golfer. 뭔가 이렇게, 나 이렇게 골프가 안 되지. 근데 they say golf is one of the most humbling sports. 골프야말로 가장 험블링한 스포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할수록 와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I've never been in golf, so I can't really say that, you know, from my experience. But that's what I hear about golf. Everything in moderation, as long as you have that, right? I think it would be a healthy habit to have both. I think.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신청해 주신 거 듣고 와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isdom 님의 신청곡 정재영 씨의 곡인데요. 오솔길.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에 Music Boutique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 me start with a song that I heard some time ago. 그 최근에 들었던 발견한 곡인데, 와, 이 연주는 누가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So it's a so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band named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 멤버를 갖고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it's very collaborative. What I mean by collaborative is it involves different people, not same people all the time, but different people sometimes, whenever necessary or whenever needed. 근데 이제 고정 멤버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drummer Chris Dave and the guitar and vocal Marcus King. 이제 Chris Dave 이분 같은 경우는 he is a renowned session drummer. He drummed for D'Angelo, Robert Glasper, and Adele. So you can kind of see he has the credentials as a session drummer. 네, 굉장히 독특한 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드러머이고요. Marcus King is known as you know, Grammy nominated Americana artist, 뭐 blues, soul, southern rock, Americana 그 장르 기반의 기타리스트, singer입니다. 베이시스트는 여러 분이 계신데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Mono Neon이라는 베이시스트 있는데 he is known as the bassist for Prince. Prince 이제 session bassist로도 이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So Atomic Habits the fixed member isn't so important but more like you know who is here for this jam kind of. 이번 공연에는 누가 모였는지가 좀 더 이렇게 이 밴드를 정의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좀 너무 이 쿨하다. 너무 그루비한데 it sounds just so free.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음악, 이 음악에서 오늘 영감을 얻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This is Atomic Habits. It's a live version,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The song is called Inglewood Motel.

So you're listening to Atomic Habits 듣고 계시죠? Inglewood Motel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그러니까 이 곡은 I think you have to listen to it via live version. 이 곡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왔는지 I'm not sure. 근데 because what makes this track really outstanding is you can kind of notice how the musicians interact with each other. 연주자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이 interplay라고 하죠. I think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vibe, you will love this track. 베이스나 드럼의 그루브도 너무 좋고요. 그죠? Very minimal sounding too. But sounds so groovy, don't you think? 그래서 Atomic Habits, Inglewood Motel 이들의 좀 작업 방식이나 어떤 이 활동 방식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는데 next

Scary Goldings, Cornish Hen featuring John Schofield and Mono Neon on bass. Wisdom님께서 이 건반 소리도 좋아해요. Yeah, that is the sound of a Hammond organ played by Larry Goldings, the leader of the project, the Scary Goldings. 예전에 I believe we did a special on organs on the segment before. Hammond organ, 이 얘기했었죠. Hammond organ was sort of a 경량화된, 개량된 약간 그 대중음악을 위한 organ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sort of a streamlined version of pipe organ for church, which is quite heavy and really hard to install. But Hammond organ is, you know, relatively portable and smaller to carry around.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어할 때 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So, these two bands that we just listened to, Scary Goldings and Atomic Habits, I think what I love about those two bands is they have the nature of a jam band. Jam band, jam music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jam band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장르라기보다는 그 공연, 라이브에서 음악을 뭔가 만들어가는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You know, the nature of jamming is doing it on the spot.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면은 뭐 원래 3, 4분이었던 곡이 12분, 막 20분까지 가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그거를 jamming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So, I guess a jam band, jam music is very much improvisational because, you know, it is up to the members on stage to take it to wherever they want.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곡을 해도 다른 연주가 나오고요. You can really even time their running time. 얼마나 긴 연주가 될지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e interaction on stage between the members are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이 jam band의 문화가 상당히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jam band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의 곡을 한 밴드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I picked one of the representative jam band, Fish라는 밴드인데요.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Fish Free.

Yes, Fish Free라는 곡이었습니다. One of the most awesome jam band. So if you listen to this song, Fish Free, their live version, 이게 지금 이제 곡이 3분 48초였거든요. If you listen to their live version, it's like usually 8 or 10 minutes long.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That's the beauty of jamming, right? Jamming. 뭔가 리허설 스페이스에서 뭔가 같이 잼을 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So, I guess the grandfather of jam band is, you know, Grateful Dead. 사실 Grateful Dead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Fish의 이제 형님 격이기도 하죠. 사실 Grateful Dead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you know, the legacy and John Mayer도 이 Grateful Dead 지금 이제 생존하는 멤버들과 투어를 하기도 했잖아요. So that is, you know, why I have huge respect for John Mayer. He knows where this spirit came from. 그래서 Grateful Dead의 이 곡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진짜 10분, 15분이 되는 곡이거든요. Uncle John's Band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 today's show.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Grateful Dead, Uncle John's Band.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Hello， 听众们，我是端端。
1: 今天节目当中来为大家邀请到是川艺金曲奖的策展人王艺晟老师以及吴伟伟导演。

0: 것입니다.
1: 에이. 후? I am 20.

0: And that was Miley Cyrus, Flowers. That is right, everyone. Buy yourself some flowers if you're stressed out.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우선 자신부터 좀 보호하고 아끼라는 말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onestly, like never ever underestimate the healing power of a good snack in a perfectly chilled room, everyone. You know, we have to sometimes think of us as own babies. Everyone, you know, when baby's crying, what do? You feed them, you hug them, you pat on them so that they can feel so much better, right? It pretty much works the same for adult human beings as well, I think. 뭐 어린이들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큰 성인이지만 이미 뭐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 또 아이같이 이렇게 달래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나 자신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아도 이렇게 넣어주고 단짠단짠 이런 거 해주고 그러면 기분은 좀 바로 좋아지잖아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Yeah, so whenever I'm overwhelmed, everyone, I just hit pause, grab an iced latte, a really, really sweet one, actually, when I don't really drink them. And suddenly my problems don't seem so big anymore, although it didn't disappear. At least it doesn't seem so big. And it feels so much better. So you can't solve a crisis when your own battery is at 1%. We have to remember that. That is why we have to try to charge our battery with the things that are available around us. Okay? Anyways,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ooks like there has been some errors in the system when it comes to the viewable radio. And now it's fixed because we have the most reliable 박은희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 중 한 분들이죠. 네, 박은희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께서 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걸 또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쨍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I can totally see myself right now.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팀 모닝 그룹. 아주 든든합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Everything's available now.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ewable radio by visiting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don't just visit. Please do not hesitate to hit the subscribe button, everyone, because that support means a lot for all of our TBS employees. 그러니까 TBS eFM 채널 많은 방문과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Feel free to say hello to me because I am excited to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I want to know what you guys are up to, any songs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ll together here. So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렴하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appy Life Morning Group, Dr. Paper, Ben Sperl, Young H, 상민님, 펭귄킬러님, everybody, welcome!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앞자리를 차지를 하셨군요, 우리 알바생들. 2489 모닝 그룹께서 이제 부록을 넘어 직종을 좀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쓸 때 쓰는 거라면서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7번 봐야 되는 걸까요? 7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I'm now over 40 and trying to change careers. So I have been studying for a skincare certification, but I just failed for the fifth time. My daughter told me to keep trying with an indomitable spirit, but will I truly pass on my seventh try? Today is just a day where I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Please send me good luck.
1: 일단 이 부록을 넘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늘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to even dare to try something new to challenge yourself if you reach a certain age. But despite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trying, that is a big beginning for you.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도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정말, 나 새로운 거 해볼래. 도전했어. 한 번에 빡!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나름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피드백을 좀잘 해주세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시험은, 여러 번볼수 있는 시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오답노트? 이런 거좀 적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다음은 부디 마지막 시험이 되길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I think it's a little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I've seen many people trying to get a certificate and they fail many, many times. 그 가수 이지현 씨 있잖아요. 주얼리에서 미용사 자격증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지금 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룹 썸머가 응원합니다. 1251 Morning Groover says, 제가 요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에어비앤 땡한지한달 정도 됐거든요. 호스트가 된지한달 정도 된 건데요. 각국 나라에서 오신 게스트들을 만족시킬 때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원하는 니즈를 다 들어드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럴 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실 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거든요. When I feel the coolest these days is that, well, I've been running an Airbnb thing for about a month now, so it has been a month since I became a host. I think I look pretty cool whenever I satisfy guest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I see them satisfied with their stay, I feel very, very impressed. 호스팅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단순히 장소대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뭔가 편안하게,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이게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Because I've been staying at Airbnb thing for a couple of times when I was traveling. And that memory that you have gained from good experience, it lingers for quite a long time. 뭐, 10년? 이렇게 지나도 되게 그 나라 하면은 에어비앤 땡 경험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그 호스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So yeah, go ahead. Feel cool about yourself. Like the best Airbnb thing host ever. Alright. 3127 모닝그룹.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지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새벽 퇴근 후에도 남편 도시락을 싸거나 강아지와 놀아주는 스스로가 가끔은 좀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Oh, so you are totally an amazing person. You know, even though you are having a busy morning, you actually come back home early in the morning after work, I guess. That is your pattern, but you never hesitate to prepare lunch for your husband. Now that is a true love. 이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사랑인데. 이거 남편분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죠? 진짜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두 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아침 모닝그룹 문자입니다. Morning Groovers, this feels awesome. Alright? Now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econd. Stay tune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oday's question is this.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귀찮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안 해, 안 해. 막 이러면서. 귀차니즘에 가끔씩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What is the absolute most tedious task in the world that you wish someone could take over for just one day? 뭐가 있을까요? Washing the dishes? Cleaning your house? I don't know, tidying up your desk?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things, or to get some things sorted out at your work. There are a ton of tedious tasks, everyone,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could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저 대신 러닝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고작한 지 한, 뭐, 두 번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도 몸이 너무 무거워요. Like, I feel super heavy in the morning. It's so hard to get myself up and just be out there and to go out for a run. 이게 그리고 사실 운동은 나가면 시작이다. 나가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So they say that it is half done once you actually get out of bed and get outside for a run. But I can't really agree. Like, while I'm running, I'm still feeling like really tedious. 저는 뛰면서도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고, 뛰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남이 뛰어주고, 건강은 내가 챙기고.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너무 귀찮아서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Maybe our 박원희 팀장님, who always goes out for a run voluntarily, let's see what are some of her tedious tasks. 육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바쁘세요. 막 일하시고, 또막 돌아가시면 또 다시 육아하시고, 막 이제 아이가 막 한참 이제 에너지 넘치는 시기여가지고, 우리 박은희 선생님 에너지가 좀 없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She looks really tired. Everyone, actually, speaking of 박은희 팀장님 being tired, why not send in a song that can kind of like wake her up? 여러분,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곡을 한번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알바생들의 그런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Okay, everyone. Giving you guys with all these missions, this is Pink, Raise Your Glass.

So Park Geun-hye team then responded to today's question. The chores that she really wished someone else would do for her is house chores. That's what she responded. Now, when it comes to house chore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right? Washing the dishes or wiping down the floor, tidying up and everything. So I asked her, like, which one are you talking about in precise? And she just said, like, all kinds of house chores. 그냥 다 모든 집안일이 그냥 다 귀찮다고 대답을 해주신 우리 파구니 팀장님이십니다. 단한 개를 좀못 고르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자체가 조금 누가 하러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얼짱님 같은 경우는 저는 운전이요. 기사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운전 재미없어요. 유유. 스트레스 받고 귀찮아요. So for me, it's driving. I really wish someone would drive for me. It's not fun and it's also stressful. 박은희 팀장님을 깨울 수 있는 곡? 방정 맞은 노래 어때요? Who let the dogs out? 약간 하이톤 강아지가 등장해 버렸네. 오, 방금 되게 밖에서 웃으셨는데 취향 저격인가 봐요, 우리 얼짱님. 이거 틀어드려야겠다. 운전이 막 귀찮다라는 느낌보다는 피곤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귀찮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네. 또 이게 막 주차하고, 막뭐 하고, 막 귀찮죠. And also taking care of your car itself is also a huge amount of work, actually. 뭐 차를 좀, 저는 오래 타잖아요. 오래 타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엔진 오일 교환부터 해서, 뭐차 세차도 해줘야 되고, you have to wash your car regularly also, right? Especially during winter time, it gets dusty so quickly. So driving itself could be quite of a burden. 맞네,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싶겠다 싶은 그런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어떤 게 있어요? What is the most annoying task for you in the world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그리고 오늘 박은희 팀장님이 많이 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녀를 깨울 수 있는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Now, 우리 얼짱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등판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Bahaman, Who Let the Dogs Out?

And some morning groovers are still logging in to today's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just like Subby Morning Groover and Benny, 줄무늬 Morning Groover, 하진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다 오고 계십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코코 Morning Groover께서, 캬, Good Morning Heart, 오랜만에 Jewel Check 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혀 읽어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서머피디님과 튀봉이. 그리고 모그님들 반가워요. 상큼한 써머피디님 뉴스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봅니다. Okay, I kind of get the feeling that you're feeling extra energetic this morning. What happened to you? 오늘 뭔가 특별히 좀 에너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또 오랜만에 에너지가 엑스트라로 생기니까 모닝그룹도 또 청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에너지 넘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not always be energetic 100%. We're not energizers or anything. So sometimes we feel burned out and exhausted. And sometimes we feel like we just don't want to do anything because we are human beings. 인간이니까 우리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찮아가지고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what is the most annoying or tedious task for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I hope someone could go to the bathroom instead of me. Okay.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조차도 이제 귀찮으신 거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귀찮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귀찮으면 어떡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퇴근해서 제가 아기처럼 있고 누가 저를 싹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화장도 못 지우고 양치도 못하고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적도 있거든요. I wish someone could wash me like a baby when I get home from work. It's quite embarrassing to admit, but I have been falling asleep without removing my makeup or brushing my teeth, which caused terrible breakouts on my face.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잡히면 나도 진짜 귀찮은데도 심지어 저는 막 좀 친구들과 파리파리를 하고 와도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화장은 다 지우고 잡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It doesn't feel weird when I'm outside, outdoor with this face on. But once I get back home, it feels like I need to remove it immediately right away. 그러니까 마치 옷을 편하게 잠옷으로 집에 오면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습관이 잡혔답니다.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you need to remove your eye makeup first and then your lips. You have to put on an oil cleanser and then wipe it off. 모공도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세안 하려면은 and then like you have to put on a cleanser to wipe your face, dry them, put on a skin lotion. Okay, I'm done. 아, 귀찮네,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좀 개발하지 말고 이게 화장 지워주는 뭔가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술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느꼈어요. 화장 지워주는 그런 기계랑 새우 까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나 이런 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싹 씻겨주고 아침엔 외출 준비 드라이 화장 싹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샵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사이에 자는 거지. Like you're getting an extra sleep while you're, you know, putting on your makeup while somebody's actually doing it for you. 그런 거죠.

다 됐어요?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딱 들어와도, 자, 지워보거라. 이러면서, 알아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생얼로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 대리?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거잖아요. 화장해줄 거 아니면, 화장 지워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Morning Givers, what are some tedious tasks for you? What are some annoying tasks for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just can't be bothered to do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아, 너무 귀찮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Here is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0: Now, speaking about those tedious tasks that you would rather let someone else do for you, I actually come to think about house chores, and I was debating to myself whether I enjoy doing it or not. And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ose are the tasks that are not so annoying for me, but when it comes to cleaning, it's a little different. I do enjoy like mopping the floor. I do enjoy cleaning the kitchen and everything, but I truly do not enjoy at all cleaning inside the drawers. 뭔가 그 내부를 닦는 걸 제가 되게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말끔하게 이렇게 좀 청소기도 돌리고 막 겉에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랍을 열어요.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그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또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이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So they would have like plastic holders if you open the doors inside the drawer to place each items. For example, like if it was medicine, they would have a specific like plastic case for that one type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나눠가지고 공간을 막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아 이건 정리의 개념인가? 아 근데 이거 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요. 일단 막 그거 막 사야 되고 막 사이즈 봐야 되고 이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I can't even picture any map like how to clean them, how to take care of my stuff inside the drawer. So I do not even want to get things started.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머리를 말리려면 거울을 이렇게 열면 그 드라이기가 있어요. 열자마자 우등충충이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쓰셔넣듯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고 확 닫아버렸습니다. So I would just stuff everything inside the door and I would just close and I'll be like, oh, I don't see any mess. It's clean. 그래서 그런 내 안에도 좀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네요. But anyways, Chinese Song Morning Groove responded. Good morning입니다. 왜또 더워진 건데요? 썸머 PD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다시 반팔로 돌아오셨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쨌다고?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저 저번에 긴팔 입었다가 막 땀띠 날것 같아가지고. So yeah, obviously the weather is still hot, so that is why I'm wearing short sleeves again. Oh my gosh,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그리고 이번 주또 호주로 출장을 가는데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는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조차도요. 누가 대신 비행기 타는 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트랜스퍼까지 15시간 누구 없소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please somebody ride an airplane for me? 저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대신 first class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뭐안 탄다는 사람 없겠죠. 비행기 타는 거 좋은데, 근데 비행기만 타는 거는 좀, 네. 그럼 하루 정도는 그 여행지에서 시간 보내기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요. Yeah, riding the airplane is such a drill. 점점 이게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because for me, I take a good nap inside the airplane, but it really depends.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오랜만에 오셨네. Welcome. 이번 주 늦은 여름 휴가라 아주 멀리 여행 와 있는데요. 누가 저 대신 선모 누나께 출첵 인사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첵 인사 귀찮아, 정말. 너 뭐야. 상처받았어, 여러분.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고 출첵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좋다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성국요정 박은혜 팀장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곡, 바로 MC 해머형의 You Can't Touch It, 헤헤?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MC 해머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학창시절에. 점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So from what I remember, like her ever like first album that she bought for herself was MC Hammer?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MC 해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전에 그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Can't touch this. MC 해머 취향 저격. No, no. 아까 보니까 왜다 90년대 노래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Everyone, this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They're dedicated to DJ Ba.
1: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Touch this. Can't touch thi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I'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all having some busy morning, but despite all of tha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our program, just like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이요. 오늘 라이브는 8시가 넘어서 들을 수 있어서 출첵 인사만 먼저 올리고 가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So I think I will be able to listen to the live session of today's show after 8, so I will leave an early check-in message. 또 이렇게 일찌감치 출첵을 남겨주셨지만 8시가 넘어서 딱 메시지를 띄워주시는 우리 박은혜 팀장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별초롱짱 모닝그룹을 Are you tuned in now?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이제 즐기면 되는 겁니까? 모닝그룹어들 이렇게 말 많이 걸어주세요. Talk to me, everyone. It's really easy. Just sending your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말 거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 지금 가동돼 있어요. 티봉이 여러분들께 인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 나온 티봉이에요. 자꾸 썸마가 놀려요. 혼내주세요. 티봉이 진짜 귀엽다 오늘. So watch me on Viable Radio. Come 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please subscribe if you feel like it. Now, today we're talking about a knowing task that you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Bensboro says, Michelin star level cooking is an extremely annoying chore. I would wish that a world famous chef did that for me. Not just one day, but always. Come to think of it, annoying or tedious don't describe it well. There really is no precise translation for 귀찮다. 아, 그러니까요. 이 귀찮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귀찮아 is something special, right? It has some other meanings that only Korean

여러분들, today I want to throw you guys a little mission.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션 하나 던져드릴게요. While I'm singing and rapping or doing my own thing here on Coin 노래방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today your mission is to do a 삼행시.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TBS를 좀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TBS 삼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심플하게 갑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not make things complicated, okay, and sophisticated. We're just going to keep simple today and support TBS. So let's do an acrostic poem for TBS, everyone. 여러분, 삼행시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씩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눈부신 그런 TMI 퀴즈 말고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뭐 예를 들어서 T, TBS니까 T. 티난다, 티나. B, B죠. 보검이 너. S. 썸머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죄송합니다.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 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 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 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뜬다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Love attack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 도가니 사리인가? 도가니 도가니 맨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빨간 불 켜지기 직전에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사리기 red red.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Curtis의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여러분들, that's a big red red. 좋아요,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awfully similar to Take Take Rumba because it has some Latin stuff in it. 드디어 우리 산이 오빠가 계신 Bad 80s. 여러분들, do you have your hands ready? 오른쪽 손 이렇게 준비되셨나요? 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따라한다고 하던데, 이 춤도. 최선을 그렇게 따라한다고. Anyway, we're listening to A Bad by 80s. And while I was letting you guys to come up with that acrostic poem about TBS, it got me thinking, maybe you guys prefer my TMI quiz. 여러분들은 제 TMI 퀴즈가 더 좋은가 봐요. 선행시 왜 이렇게 안 보내시는 거지, 여러분들? I'm still waiting.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우리 박은혜 선생님 삼행시 만들게 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She's gonna cry actually. If you make her to send in one, she's gonna be like crying outside the studio. And she is sending like emoji. Like, 유유유 계속 보내고 계세요.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자, TBS 삼행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온 건가 지금? We have a message from 7641. 우키키키 모닝그룹 오셨네. 안녕하세요. 삼행시로 출첵합니다. 박수! 이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키키키 모닝그룹을 따라서 이제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ey said T.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B. 비가 오나 눈이 오나. S는 피디님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후후! 박수! 완벽해요. Now this is really touching and also emotional at the same time. While I gave you some garbage poem.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또 저렴한 이렇게 막 보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역시 여러분께서는 좀 이렇게 센스 넘치는 삼행시를 보내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like so much better off than me.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Our master morning givers. Let's go. 저 지금 이거 최선 좀 주고 있어. 이게 되게 신난다 근데 이 가슴을 딱 튀겨주면서 Let's go. 우리 New Morning Groover 1855 Morning Groover says T TBS EFM은 B BTS처럼 잘나가 S 슈퍼히어로같이 라고 박수 박수 Great job. 광명 8살 전소미 드림이라고 Wow, an 8-year-old can actually come up with this awesome poem. Did you do that all by yourself, 전소미 모닝그룹어?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최고다. 학교 가서도 시 많이 쓰세요. 소질 있습니다. 썸머가 인정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볼까요?

자리.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that is,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TBS 3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3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world class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3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smooth like butter. That is like summer's voice. 부드러운 butter 같은 summer의 목소리. 우. 아. 방탄소년단 BTS Butter 듣고 계십니다. And thank you guys for stepping out to come up with the poem. 우리 Ken Morning Group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우리 Ken Morning Group. We love you. 자, let's take a read. Tea. Toast the bread until golden brown. Okay. B. Butter it while it's still warm. Okay. S. Savor every single crunchy bite. Ooh, amen. Toast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Are you having some toast with butter this morning? Are you also having some English breakfast tea? Yeah, that's really, really popular in Britain. So enjoy your breakfast, all right? 이 버터는 말이죠. 토스트에 이렇게 딱 골든 브라운하게 굽다 보면은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살살 녹죠. It just melts itself if your toast is toasted golden brown. You know, just feature an ASMR video to yourself. 먹을 때마다 그 소리와 하며 아침을 뭔가 시작하는 그 소리 지금 마구마구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Ken Morning Group. Enjoy your toast or whatever. And thank you for that point, TBS. TBS 하니까는 식빵과 버터가 생각이 나는 줄이야. 우리 1855 Morning Group actually texted back. 광명의 8살 전수미 어머님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혹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See, see? I told you there are some listeners out there who wants to listen to the portion of radio again. So obviously they'll be waiting for some reruns and everything. And that is available. 가능하죠. 저 이거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에 다시 보기 항상 올리거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So it will be uploaded. Today's portion of broadcast will be uploaded again. On our TBS EFM's Morning Group YouTube channel. And you know, because of this difficult situation, we have reruns. 그래서 재방송도 엄청 많이 나가요,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아주 TBS EFM 틀면 하루 종일 나옵니다. So we have reruns at 3 PM and also at 11 PM. 본방송은 7시고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TBS EFM 썸머 목소리와 또 함께 해주세요. TBS EFM은 BTS처럼 잘 나가 보내주신 전수미 모닝 그룹어 이따 제 방도 함께 해주시고요. 바다시네. 몰디브 얘기하니까 바다 선생님 등판했어요. VIP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께서 TBS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B.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S. 소울 가득하게 함께 즐겨봐요. 소울풀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잘하신다. You guys are really great at this. And I'm really impressed. 어떻게 이렇게 또 말끔하게 기승전결 지켜가지고 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거 챌린지 유행하더라고요. 이 바다씨의 VIP. The song was released back in the early 2000s, I guess. 2006년인가 2008년 뭐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But then like this song is going viral again if you go on your social media. 정말 대단해요, 바다 언니. She gives me like this bright, bright energy. And looking at her makes me feel good. 어쨌든 바다 같은 언니가 되고자 하는 썸머의 삼행시 소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T. TBS의 정상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for the norm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BS. B. BTS를 S. 썸머 PD의 곁으로. 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TBS 정상화 되는 거 맞아요? 예전에 It reminds me of an episode when I was a writer for a radio show called Men on Air. I had to cast so many musicians back then, and I was really, really ambitious. 굉장히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PD한테 제가 BTS 한번 섭외해 볼까요? 막 이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작가님 BTS 섭외하시면 아마 여기 상암동에 뭐 M사, K사 뭐 어디에서 다 취재하러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었어요 그때. 어쨌든.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막 English Radio Station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진짜 뭐 BTS라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여러분들 TPS can go beyond that, I hope. 뭔가 동급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벌화 세계화 될 수 있는 TBS를 꿈꾸면서 이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support. 여러분 TBS 사랑하죠?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you know, hold up, but because of your support, we're just hanging in here, okay? 3628 Morning Group also sent in their own little poem. TBS 삼행시 갑시다. TV보다 더 재밌는 B 비타민 같은 라디오 방송 It's way much more fun than TV programs and it's like vitamin S 스트레스 풀러 지금 주파수 고정하세요 삼행시 짓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저 긴장했어요 박은희 팀장님도 긴장 많이 하셨고요 진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So to relieve your stress Go ahead and find our frequency 101.3 TBS EFM That is right Our proud radio station 자랑스러운 The one and only Number one foreign radio station TBS EFM Let's go!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Finally 광명을 찾았습니다 We found love,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is song,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just a second. Calvin Harris is featuring this song, this is Rihanna, We Found Love.

신상하 모닝그룹어 보이는 라디오 이제 찾았네요. 굿모닝입니다. 티봉이도 보이고 휴대폰 만지시는 썸머님도 보이고 모그님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회사인데 조금 있다가 출장 갑니다. 모두들 운전 안전하게 하세요. Finally, you found out about our viewable radio. Was it hard? Is it really difficult to find our channel? 우리 채널 TBS EFM인데 여기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티봉이랑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는 제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뭐 하는지 제가 한 8시 40분에서 한 50분경에는 보통은 핸드폰으로 썸네일 막 그거 작업을 해요. 다시 보기 올리려고 그거 커팅 작업하고 막 이러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I probably do. 그리고 뭐 아침에 막 뉴스 알림 같은 거 오는 거 컴퓨터가 있는데도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I tend to watch news headlines on my phone. So that's what I do here inside the studio.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춤을 추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So that is what I do. Being seated here in this huge studio all by myself. You know, just going through my phones and everything. But anyways,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어, you have a business trip ahead of you. Safe trip.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어, 또 출장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들, 우리랑 둘이의 목욕입니다. 씻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라이할 때, 두 마리 다 털이 단모종이라서 봄철에 꽃가루 흩날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날려가지고 저의 코 속을 사정없이 간지럽게 해서 힘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코 속으로 유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세상 귀찮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둘이를 입양한 날짜로 생일로 보내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아이들의 9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 달라고 서머피디님께서 전해주세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This is such a lovely message. I can see the hardships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because you said that it's quite tedious for you to bathe your dogs because obviously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you to dry their hair because it falls around everywhere and it gets stuck inside your nose that makes you squeeze, especially during springtime. But you do that out of love, right? 또안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또 이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지내면 바로 그 강아지 냄새 올라오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도 이게 꽃은내 좋아 이러다가도 한 3주 차가 되면은 윽 너네 좀 씻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또한번 이렇게 싹 치르고 나면은 나도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다 같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막 씻고 나면 개운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느낄까요? You know, like when we take a long, long bath. We feel so clean and fresh afterwards, right? Because we're human beings. But will dogs feel the same way? 걔네들은 주로 씻기고 나면은 막 소파 점프해 다니면서 미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Anyways. 입양을 하신 강아지 두 마리 정말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벌써 9년이나 됐군요. So it's been 9 years since you have adopted your dogs and it is their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우리 and 둘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 제가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우리 우리 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조국 모닝그룹어. This is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0: That was 상상 속의 너 by Noize,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배송 반장님. 2H92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패션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They sent in a long text message. Good morning입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고민했고 쉽지 않았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쉽게 옮길 수가 없는 직업이라 고민하고 견뎌냈어요. 그 괴로움 속에 모닝그루브는 큰 힘이 되었고 출구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는데 저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괴롭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후회 없게 응원해 주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So I made a huge decision in my lif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and it was far from easy. I've been suffering from workplace harassment for 2 years, but because it is a job that isn't easy to move away from, I just endured and held on. And now I finally gathered the courage to make a firm choice. It was heart-wrenching to see my pain affecting my family too. So please cheer me on so I won't have any regrets about my choice.
1: 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왜냐면 우리 298, 289의

모닝그룹업께서 방송을 가끔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는 걸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보내 주시고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는 약간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So I never thought this coming. Because you've been always sending some nice cheerful messages all the time on our show. 근데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겪어 오셨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딱 왔다. That is the time when you really need to make a really, really firm decision. And looks like you did. 너무 잘하셨어요. 결정을 결국에는 하신 거잖아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결정을 한 만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이 직장 바꾸는 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내 그런, 어쨌든 나의 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떠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괴롭힘을 안 당해도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꾼다고 해도, It's a really, really, difficult decision because leaving your workplace,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give up on so many, many things. But if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so many, many times and years,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ever.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쭉다 잊어버리세요. 모닝그루브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오늘 딸 수영을 선착순 2명 등록하는 거 있었는데 6시 땡 하는 게 있었는데요. 4시부터 눈이 떠져서 기다리다가 접속을 했는데 신청 불가. 유유, 누가 먼저 해버렸네요. 아, 그 후로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30분 정도 눈 빠지게 새로 고침하고 와이파이 잡았다가 껐다가 하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크크크크 아쉽네요. 다음 달또 도전해야 됩니다. 에드시란의 Eyes Closed 신청합니다. Is this a fear competition just to register for swimming, even for your daughter? 요즘에도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핫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If you wanna book an IMAX movie ticket, it takes, you know, this fierce competition as well. 뭐 어디 뭐 콘서트 좀 볼까? 나도 한번 이제 좀 문화생활 즐겨볼까? 했는데 이미 마감. 뭐,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가, 마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ike, you can't do anything. Everywhere you go, everything that you wanna do, that you wanna pursue, you have to kind of like get through that huge competition.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핫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가서 다들 줄서 있고 막 이래요. You always have to be so fast in the game. Even when it has to be swimming in your own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 수영 좀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이거를 막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핫하면 이미 다 동나 있는 이 슬픈 현실. I guess we have to be extra fast. You know? 뭔가 좀더 준비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빨라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결국에 오늘 귀찮은 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all those tedious tasks and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bu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 extra diligent to be able to do and pursu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these day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our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 account. We have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 TBS EFM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I have started to upload some short videos these days. 쇼폼도 이제 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Go check it out if you wanna, if you're bore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오늘 수영 등록을 실패하셔서 마음이 착잡하시고 좀 속상하실 텐데 노래 듣고 위로되시길 바랍니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This is Ed Sheeran, Eyes Closed. Goodbye, everyone.